스포츠 전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를 기다리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청취해 주시고요. 유튜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북중미 월드컵 대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2차전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에게 아쉽게도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의 찬스를 잘 막아내던 김승규 골키퍼가 한 번의 실수로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승규 골키퍼를 탓하면 안 됩니다. 두 번의 예선 경기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막아낸 골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김승규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반전부터 얘기를 해보죠. 전반 15분에 손흥민의 로빙 슛을 시도할 때 옵사이드 판정으로 선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전반 40분에는 황인범의 크로스를 서령우 선수가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후반전을 볼까요? 코너킥의 볼을 이한범의 헤더 슛이 있었으나 골 아웃되는 장면이었고요.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시도한 헤더 슛은 정말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으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매우 컸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1대0으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제 승점으로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2승으로 승점 6점을 득점해서 32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나 승리를 해야 조 2위를 차지해서 32강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남아공과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에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두 개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전북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후반에는 프로야구 6경기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민주 시민과 함께
1: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소식인데요. 신동석 차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2: 예, 반갑습니다.
1: 네네. 이번 주는 조금 한 3주째 만에 연결이 되는군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 예, 예, 네네. 예.
1: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희 전북체육회가 체육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네. 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배드민턴 전설이라 불리우는 정소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값진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1: 네.
2: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소영 현 전주 성심여고 감독인데요.
1: 네.
2: 이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며 값진 소장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1: 네, 네.
2: 이 배드민턴 종목이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1: 네.
2: 사실상 올림픽 초대 금메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그가 기증한 소장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각종 메달과 사진, 기념품 등 53점에 달하는데 저희 체육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 네, 네. 그 박주봉 혹시 감독은 아직 기부 안 하셨나요?
2: 네,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1: 저희가 6월 15일 방송에 박주봉 감독이 나오셨어요.
2: 네, 네.
1: 그래서 이분은 이제 레전드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앞에서 말하는 정소영 감독님도 레전드거든요.
2: 네, 네, 네. 레전드입니다.
1: 예. 박주봉 감독님이 이제 40분간 방송을 했는데 이 전북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선수 겸 감독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으로는 워낙 유명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2: 예, 박주봉 감독님, 정소영 감독님, 그다음 현재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신 김농문
1: 그렇죠.
2: 회장님, 뭐 하태권,
1: 대단해.
2: 예, 엄청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을 다 모시면 참 좋겠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념품.
2: 네, 맞습니다.
1: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소영 그 이제 성심여고 감독이신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이 정소영 감독님에게 이 배드민턴은 그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김제가 고향이십니다.
1: 네.
2: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동메달, 전영 오픈 우승 등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정말 많이 쓸어담았습니다.
1: 네.
2: 또한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협회 명예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1: 네.
2: 전주 성심여고 배드민턴부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이 학교를 배드민턴 명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1: 네.
2: 실제 성심여고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주니어 국가대표로 독일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이 학교 선수들 또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 그 선수들이 아마 올해도 선수를 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2: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이제 좀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네네.
2: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1: 그러니까요.
2: 나타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마 다른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1: 저희도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2: 네.
1: 네네. 자, 이제 전북 스포츠 클럽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이 이 엘리트 선수, 이른바 전문 선수를 배출하는 체육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클럽 소속 또는 출신 롤러 선수들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이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발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올해 열린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이 롤러 경기에 출전했던 김하연 선수는 이 전북 롤러 선수단에게 20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선물했는데
1: 네.
2: 이 선수가 바로 이 스포츠클럽 출신입니다.
1: 네, 네.
2: 또 현재 클럽 소속인 이철호 선수 역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1: 네, 네.
2: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박준범 선수가 있는데 유소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고 올해 있을 국제대회에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1: 네.
2: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전북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총 25개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1: 네.
2: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저희가 전북 스포츠 체육회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 동안에
2: 네.
1: 원스포츠단이 있고 전북 스포츠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2: 예, 예,
1: 요것만
2: 예.
1: 잠깐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그 아까 말했던 원 스포츠단은 실업된 선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1: 엘리트 체육이에요.
2: 예, 엘리트 체육이고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말하고요. 이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 클럽의 하나입니다.
1: 아.
2: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자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엘리트 선수반, 취미반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 클럽들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일장신대 양궁부의 또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일장신대 양궁부가 올해 상반기 있었던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한일장신대 양궁부는 전국 양궁 종별 선수권 대회와 제29회 회장기 한국대학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네.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는데 이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컴파운드 종목에서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균형 잡힌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2: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 컴파운드 리커브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2: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2: 이 컴파운드라는 종목은 양궁에서 사용하는 활의 양 끝에 이 도르래가 부착되어 있고 조준기와 격발기가 있어 기계식 활이라고도 합니다.
1: 네.
2: 이 리커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활인데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조준하는 것 모두 선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현재 올림픽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만 채택돼 있는데 저희 한국 양궁선수들이 이 리커브 종목을 참 잘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뭐 저 컴파운드하고 리커브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2: 네, 아닙니다.
1: 네, 네. 이제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체육을 통한 화학과 축제장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2: 제19회입니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7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양 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바둑 등 총 4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과 문화 교류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2: 이 익산시 체육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익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백제 왕도 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1: 네.
2: 이번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은 초청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 네.
2: 이번 7월에는 우리 익산에 중국 선수들이 방문을 하고 11월에는 우리 청소년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게 됩니다.
1: 네네. 교류전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농구, 탁구, 바둑 등 4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2: 네.
1: 이게 일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
2: 학생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1: 뭐 중, 고등학교?
2: 네, 그렇습니다.
1: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2: 예.
1: 여비는 다 어디서 지불하는 건가요?
2: 이 사업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대한체육회 중앙 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도에서 좀 청소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1: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한일 교류전이라 해가지고
2: 한일 교류전도 있습니다.
1: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 대한체육회에서 한일 한중 교류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 한중 교류를 했고요.
1: 네.
2: 작년에 저희가 한일 교류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아니 저희가 학창 시절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 해는 우리 전북 선수 선발팀이 일본으로 가고
2: 예.
1: 또 그 다음에는 일본 팀이 한국에 오고
2: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어, 되, 예, 초청 방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양국 선수들이 참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1: 청소년 시절부터 그 또 일본이나 중국의 스포츠가
2: 예.
1: 상당히 수준급이 다 올라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만하는 것 같아요.
2: 예. 그래서 친선 경기 뭐 합동 훈련 같이 하면서 또 네. 문화도 교류를 그렇죠.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선수들이 오면
1: 네.
2: 익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곳곳도 아마 투어도 하면서 둘러볼 것 같습니다.
1: 아무 좋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
2: 예.
1: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가 8월에 전주에서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 네.
2: 대규모 태권도 축제가 8월에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전주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와 태권도 페스티벌이 8월 10일부터 열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 네.
2: 이번 대회는 국내 선수들과 해외 수련생들이 함께하는 국제 교류형 태권도 축제로 펼쳐지는데 겨루기 종목이 처음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대회로 운영됩니다.
1: 네.
2: 이에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 전 종목이 공식 승인 체계를 갖추게 됐고 참가 선수들도 올림픽 포인트와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 실적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네. 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네.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의 실적 인정 뭐 이렇게
2: 네, 맞습니다.
1: 되는 거군요.
2: 예.
1: 알겠습니다. 그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죠.
2: 예, 예. 네네, 열렸습니다.
1: 2천여 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2: 네. 워낙 또 우리 그 배드민턴이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다 보니까 참가율도 많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웬만한 학교의 체육관들이 배드민턴 그 코트를 만들어 줘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2: 네,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도 엄청 활성화 잘 돼 있고요.
1: 네.
2: 예, 배드민턴 종목이 좀 인기가 또 네. 많은 종목입니다.
1: 안세웅 선수 때문에라도 지금 그냥 엄청 아마 배드민턴 용품이 잘 팔릴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좋은 현상이에요.
2: 네, 좋은 현상입니다.
1: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서 경험하신 분들이 2세를 그 종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성장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2: 그래서 저희 전북체육회도 그 1인 1종목 활성화를 좀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네.
2: 또 이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아픈 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으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박주봉 감독님하고 저희가 이제 45분간 레전드 1호로 지금 인터뷰하셨거든요.
2: 네네.
1: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프로야구 선수인 김봉현 그 선수분을 이제 2호로
2: 네.
1: 레전드 2호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배드민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박주봉 감독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2: 네, 또 살아있는 배드민턴 역사이시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예,
1: 그 우리 역사관에 꼭 기념품 많이 달라고 저희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주시청 팀이 무슨 재능 기부를 했다고요?
2: 네, 우리 전주시청 배드민턴부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동호인들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꾸준한 재능기부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주시청팀은 최근 전국대회에서도 남자복식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업팀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네.
2: 현재 이 전주시청은 배드민턴을 비롯해 태권도와 수영, 사이클 등 총 4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수가
2: 네.
1: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가요?
2: 네, 맞습니다. 뭐 자세라든지 뭐 이렇게 뭐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1: 스매싱?
2: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재능을 무료로 나눔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 그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거는 제가 한번 전주시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방송 오실
2: 예,
1: 때
2: 저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1: 다음에
2: 예.
1: 나오실 때 연락처 꼭 좀 주세요.
2: 예,
1: 아니 그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동네 스포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2: 네.
1: 아니 전주시청팀이 전국을 대표하는데
2: 네,
1: 그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2: 정말 실업팀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1: 그러니까
2: 거니까요.
1: 그러니까 네. 그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봐서 눈은 세계적인 눈이 됐어요. 우리 눈의 수준이.
2: 네.
1: 그런데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전주시청 배드민턴 팀이 했다는 것은 아마 더 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에 더 많이 분포되지 않을까 그런
2: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런데 저희 동호인 분들도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1: 그렇죠. 네.
2: 예, 그래도 또 A급이 있고 뭐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실력 차이도 나눠주는데 거의 프로 선수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저희 나이 때 그 동기 하나가 만능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5개 종목으로 생활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에요. 근데 그 동기들이 그걸 배우려고 갔더니 완전히 완전히 사람을 죽여놓더라는 거예요. 앞에다 놓았다, 뒤에다 놓았다, 좌우로 흔들.
2: 그러니까 네.
1: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아주 거품을 물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체육의 배드민턴 팀 화이팅입니다.
2: 네.
1: 자 끝으로 도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대회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정말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게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3일부터 28일까지 남원 1원에서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전남 진도에서는 충무기 전국 럭비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1: 네.
2: 또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김천시에서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가 논산시 1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유명하죠.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네. 서울시 1원에서 펼쳐지고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가 광주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역도와 요트, 육상, 철인삼륙 대회도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 한 20년 전에 고교야구가 한참 번창할 때
2: 네.
1: 그때 전주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
2: 네,
1: 그 중에 한 팀이 나가야 되거든요.
2: 네, 도내에서 이렇게 나가야
1: 그리고 여기서 3전 선 2승제 경기를 해요. 그때 입장권 입장료가 500원이었거든요.
2: 네.
1: 15,000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꽉 메웠습니다. 아무튼 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2: 네, 역사 아, 정통 있는 대회라.
1: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체육 역사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요?
2: 아니요, 딱히 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저희 현재로서 저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서 뭐, 프로 선수, 실업 선수, 그다음에 지도자,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체육 역사 기념관 그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예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뭐, 체육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팜플렛 같은 게 예전에 네, 있을 대회가 있을 수 있고
1: 네, 네.
2: 그다음에 그때 당시 어디 대회에 나갔던 입었던 뭐 유니폼이라든지 신발 아니면 각종 운동 장비 이런 게 예, 아이디 카드 뭐 메달 기념 배지 그러니까 그 체육과 관련된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나 저희 도민이라면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걸 어느 정도 기부가 돼야만이 만들게 되죠. 오픈하게 되는죠.
2: 지금 현재 우선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증을 먼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기념관 용역도 이제 타당성 이제 용역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1: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2: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 수장고를 저희 체육회관에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이런 거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1: 당연하죠.
2: 저희가 지금 학예사를 또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서 우리 학예사가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하시고 계시는군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죠.
2: 네, 관심이 있는 도민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1: 네.
2: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입니다.
1: 네.
2: 지역번호 063-250-8428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또 하거나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50-8428입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전북체육회 소식,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이제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아 팬들이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6경기를 했었는데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1위 LG, 2위 KTY 경기에서 4승 2패라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6경기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6일 중에 보니까 토요일날 난리가 났어요. 기아가 이기고 있다가 KT한테 역전패를 그 누구의 말에 말이죠.
1: 맞습니다.
0: 우리 저 본부장도 열받아가지고 뭐 TV 보다가 맞아요? 웃으시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봐야 이기는가 보다 해가지고 했고.
1: 저는 설마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오늘 방송 때문에 자료 수집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보는 도중에 살짝 파트니셨더라고요. 사실 뭐 방송하는 저희들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가 이제 전주 아닙니까? 전주를 맞습니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아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LG와의 3연전 얘기를 좀 나누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기아 입장에서는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닝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는 투타 모두 밀리면서 완패를 당했지만
0: 네.
1: 이후 2차전과 3차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시리즈를 뒤집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리그 1위 LG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LG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이제 2-8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자, 그러면 1차전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1: 네, 기아는 1차전에서 2-8로 패하며 시리즈를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6이닝 동안 103구를 던지면서 책임감 있게 마운드를 지켰지만
0: 네.
1: LG LG 중심 타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1회 오스틴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했고요. 2회에는 박동원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초반 흐름을 내줬습니다.
0: 네.
1: 3회에도 추가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

0: 이 LG로 넘어갔습니다.
1: 네.
0: 다만 시라카와가 마냥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 네.
0: 시속 저 최고 구속이 152km를 기록을 했고요. 10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6회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1: 네.
0: 예, 특히 4회와 5회는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LG 타선이 실투를 놓치지 않으면서 박동원에게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5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1: 네네. 결국은 투수들보다는 타자들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타선이 단 4개의 안타에 그치면서
1: 그러니까요.
0: 네.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김모령과 김도영의 솔로 홈런 외에는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투타 모두 LG에 밀린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0: 전체적으로 주자가 나갔을 때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1: 네.
0: LG 마운드를 상대로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 네.
0: 결국 선발 시라카와 실점한 만큼
1: 네.
0: 타선이 만회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 같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김도영과 LG의 오스틴의 홈런 경쟁이란 말이에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현재 케이브 리그 홈런왕 경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바로 기아 김도영과 LG 오스틴입니다.
1: 네.
0: 1차전에서도 두 선수가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1: 네.
0: 오스틴은 1회 선제 솔로 홈런으로 LG의 공격에 물꼬를 탔고요.
1: 네.
0: 김도영은 6회 시즌 20호 홈런 솔로 홈런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1: 네.
0: 비록 팀 승부에서는 LG가 웃었지만 홈런왕 경쟁만 놓고 보면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네. 어제 경기에서 그 오스틴이 홈런을 네네네. 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21개로 단독 1위로 올라갔고 김도영 선수가 20개로 아직 2위입니다. 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쟁 구도를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리그 최고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오스틴은 전형적인 거포형 타자로 한 방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1: 네.
0: 김도영은 장타력뿐만 아니라 타율과 출루율
1: 네.
0: 그리고 주루 능력까지 갖춘 오툴 플레이어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단순히 홈런 숫자 경쟁뿐 아니라
1: 네.
0: MVP 경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이제 5-2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0: 네, 네.
1: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워 즉 네. 장타력과 그다음에 스피드 주류 그게 네. 두 번째고요.
0: 네, 네.
1: 세 번째는 타격 정확도
0: 네, 네.
1: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순발력
0: 네, 네.
1: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송구 능력.
0: 네네,
1: 이걸 보는데 이거 갖고는 뭐 김도영 선수가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0: 그쵸. 그렇죠. 따라올 자가 없죠. 지금
1: 그러니까.
0: 현재.
1: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은 그냥 파워로 홈런을 네네. 치는 타자고
0: 네네.
1: 김도영 선수는 모든을 갖춘
0: 그렇죠.
1: 100%를 갖춘 그런 선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 기아 팬들이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에서 기아가 5-4로 승리하면서 이제 시리즈 균형을 잡았어요.
0: 네네.
1: 네.
0: 1차전 완패 이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경기였어요.
1: 네.
0: 기아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5-4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선발 아담 올로의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역시 그 아담 올로가 나오면 에이스답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날 평가를 좀 해 주시죠.
0: 네. 이날 6이닝 동안 안정적인 제구와 이기관련 능력을 보여주면서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었습니다.
1: 네.
0: 특히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1: 네.
0: 경기 흐름을 LG 쪽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1: 네.
0: 1차전에서 마운드가 흘렸던 기아 입장에서는 선발이 긴 이닝을 책임져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투수로서는 올라 그다음에 이제 타격에서 공격에서 나성범의 활약이 또 돋보였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날 승리의 중심에는 나성범이 있었습니다.
1: 네.
0: 나성범은 멀티 홈런을 터뜨리면서 중심 타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요.
1: 네.
0: 특히 최근 다소 주춤했던 타격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기아가 필요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타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1: 네.
0: 여기에도 김도영, 김도영도 결정적인 순간 결승타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1: 네. 8회에 무사 2루에서 좌전 안타로 2루 주자 김호령이 홈으로 들어와서 3-2로 앞서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자, 경기 후반도 상대가 LG란 말이에요. 네네. 쉽지 않았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0: 저도 보면서 좀 이태이태 했는데 네. 기아가 앞서가던 경기였지만 LG 역시 선두팀답게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불펜진이 중요한 순간 추가 실점을 최소화했고요. 야수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1점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1: 네.
0: 최근 기아가 접전 승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 기아가 LG한테는 유독 약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전적을 맞습니다. 보면. 네네. 2차전의 승리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0: 이건 단순한 1승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0: 1차전에서 2-8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칫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에이스 올로의 호투와 나성범의 멀티 홈런을 앞세워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리그 1위 LG를 상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3차전 이닝 시리즈의 발판을 마련한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저희들도 이제 중계 방송을 자주 듣지만 경기 전에 선발 투수가 누구냐를 빨리 보거든요.
0: 네네.
1: 그거 보면 아무나 어떻겠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알 수 있다 그런 네네. 내용이 되겠는데 자 LG 3차전 경기 4-2로 이제 기아가 승리를 하면서 네네.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어요.
0: 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죠.
1: 네.
0: 리그 1위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이날까지 36승 32패 1무로 4위를 지켜냈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베테랑 양현종이 개인 통상 19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경기였 달성한 경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양은종 선수의 투구 네. 내용 좀 분석해 보시죠.
0: 기록만 보면 5이닝 3피안타 6볼넷 2실점
1: 네.
0: 1작책점으로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1: 네.
0: 경기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이기를 맞았었고
1: 네.
0: 1회에는 무사 만루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기관력 능력이 돋보였거든요.
1: 네.
0: 실점은 최소화했고 팀이 역전에 성공할 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결국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1: 네.
0: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테랑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특히 KBO 리그 역사상 190승
1: 네.
0: 고지를 밟는 투수는 통산 최다승 210승 기록한 송진에 이어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현역 선수로는 당연히 유일한 기록이고요.
1: 네.
0: 현재 이제 그 송진호의 통산 최다승 기록까지 20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1: 네네. 자, 190승 하고 이제 20승 남았다. 네. 그렇다면 올해 10승 하고 내년 10승 하고
0: 네,
1: 내년 10승 하면 네. 기록해지네요. 뭐
0: 네. 20승이니까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10승씩 하면은 네. 올해까지 지금 했으니 어느 정도 네.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 내명년
0: 내년에는 15승 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15승 아유 고참인데 아무튼 그렇게 빠르면 내년
0: 네.
1: 아니면 그 다음에
0: 네.
1: 네. 27년 28년
0: 네, 28년
1: 저희가 그때까지 방송하죠, 뭐.
0: 아, 예.
1: 네, 그러면 양현정 선수 레전드로 초청해가 하게 네. 방송하면 하게 알겠습니다. 자, 타선에서는 선수들의 또 활약이 대단했어요. 네.
0: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김호령이 있었습니다. 5회 말 무사 1-3루에서 동점을 만드는 2타점 1루타를 터뜨리면서
1: 네.
0: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어 김도영이 3루수 땅볼로 결승 타점을 기록하면서 3-2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기록에는 평범한 땅볼로 남지만 팀 승리를 결정한 중요한 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박재현이 4타 3안타로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카스트로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선의 활력을 불러넣었습니다.
1: 카스트로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최근의 분위기는 네네, 좀 더 좋아졌어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사실 이제 김호령 선수를 좀 띄우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0: 네네.
1: 김호령 선수가 그 전주만 해도 타격이 좀 부진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그걸 깜빡 잊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자 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요즘 방송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리고 나서 방송을 날 밤에 들어보니까 그 바로 그 타격 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좀 그래요.
0: 오늘 전화, 맞으면 오늘 전화해 보십시오.
1: 그럼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예민한가 봐요.
0: 그럴 수 있죠.
1: 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0: 분위기도 지금 자기 나름 다운이 돼 있는데 방송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지금쯤 전화하면은 네네. 오케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불펜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승리의 또 다른 주인공은 불펜진이었습니다. 네, 6회부터 조상우, 김범수, 곽도규, 정혜영, 성현탁까지 이어지는 불펜진이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1: 네.
0: 특히 1점차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리드를 지켜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1: 네.
0: 선발 양현종이 버텨주고 불펜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기아가 가장 원하는 승리 공식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아주 특이한 작전이 하나 나왔어요.
0: 네네. 네. 맞습니다.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장면주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정혜영이 선두타자 오지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1: 네.
0: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볼카운트 투스트라이크 투볼 자칫 풀카운트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아 벤치가 과감하게
1: 네.
0: 피치아웃을 피치아웃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2루 도루를 시도하던 오지환을 잡아내면서 LG의 추격의 흐름을 끊었고요.
1: 네.
0: 이후 정혜영은 송찬희와 박동원을 연속 3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네.
0: 정혜영에 대한 믿음과 코칭 스태프의 과감한 판단이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1: 그렇죠. 네. 이제 1루 주자 오지환 선수가 발이 빠른 내야수이기 때문에 그 주자가 나가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뛸 것이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고 볼을 빼낸 거죠.
0: 저도 근간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피치아웃 사인을 내서.
1: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장면 작전인데.
0: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그게 그러니까 서로 방심한 것 같아.
0: 네네.
1: 특히 오지환 선수나 LG 쪽에서 설마 피치아웃은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0: 그렇죠.
1: 오지환을 엄청 경계할 그렇죠. 것이고.
0: 투스트라이크 투볼에서는 투수는 유인구나.
1: 그렇죠.
0: 변화구 위주로 이제 유인구 쪽으로 아니면 스트라이크 가까운 유인구로 던지려고 할 거고 이제 변화구니까 오지환 선수는 도루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1: 그러니까 대부분 투앤투가 되면은 볼 하나 던지면 투수리
0: 네, 그렇죠.
1: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0: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위주로 더 가야 되는
1: 그러니까
0: 상황이 되죠.
1: 피치아웃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0: 그렇죠.
1: 그게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자, LG 위닝 시리즈의 의미가 상당히 컸죠.
0: 네, 지난주 LG와의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타선이 4안타에 그치면서 완패를 했지만 2차전에서는 올러의 호투와 나성범의 활약으로 반등을 했고요.
1: 네.
0: 3차전에서는 양현종의 190승과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이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리그 1위 LG 상태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 전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상위권 경쟁에서도 매우 값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와의 3연전 기분 좋게 2승 1패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갔고. 자, 이제 수원으로 이동을 하죠.
0: 네네네.
1: KT와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0: 네네네.
1: 9연전입니다. 9연전.
0: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그래서 그 수원으로 이동을 하고 첫 게임을 11대 3으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0: 네네네.
1: 네, KT와의 경기.
0: 최근 기아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0: LG와의 3연전에서 이닝 시리즈를 가져온 상승세가 KT 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선발 내일이 6이닝 2실점으로 마운드를 안정적으로 지켜줬고요.
1: 네.
0: 타선은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며 KT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1: 네.
0: 11대 3이라는 점수차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기아가 주도한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경기 초반의 흐름은 카스트로가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해도 괜찮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만든 선수는 카스트로였습니다.
1: 네, 네.
0: 2회 초 선두타자로 나온 오원석의 초구 슬라이드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 네.
0: 3회 말에는 3월 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를 했죠. 3월 말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이었는데 햄스트링 부상 복귀 이후에 두 경기만에 나온 홈런이라 더 의미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최근 기아 중심 타선은 김도영과 나성범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1: 네.
0: 카스트로까지 살아난다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내일의 그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0: 네, 네, 네. 내일은 이날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6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기록했고요. 특히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장면은 6회 말이었습니다.
1: 네.
0: 당시 기아가 5-2로 앞서고 있었지만 KT가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내일이 대타 김민혁을 삼진으로 잡아냈고 이어 허경민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네.
0: 만약 그 상황에서 추가 실점이 나왔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1: 네.
0: 내일이 에이스답게 이기를 스스로 막아냈었습니다.
1: 네네. 특히 선발 투수 중에 내일의 컨디션이 좋아야
0: 네네.
1: 전체적으로 안정권을 갖는데 의외로 내일 선수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0: 좀,
1: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잘 던지는 날과 못 던지는 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0: 이제 타선이 좀 도와주면 내일이 신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투수와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 같이 가야만이 되는
0: 그렇죠.
1: 거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은 그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0: 네네,
1: 타자가
0: 맞습니다.
1: 못 칠 때는 투수가 힘들고 또 투수들이 타자들이 잘 치는데 투수가 잘못 던져서 자꾸 실점을 하면은 버겁거든요.
0: 그렇죠.
1: 서로 간에.
0: 맞습니다.
1: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날 KT 죄송합니다. 기아 타선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0: 네,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1: 네.
0: LG와의 1차전에서는 팀 안타가 4개에 그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 2차전과 3차전을 거치면서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KT 1차전 경기에서 무려 15안타에 1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김호령,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김선빈까지 타선 전체가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네, 네.
0: 이날 기아 타선은 상하이 타선 구분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1: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선수가 있지만은 이제 김호령 선수가 이제 칭찬을 받을 그런 게임이었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김호령은 이날 LG와의 3차전부터 1번 타자로 나서면서
1: 네.
0: 리드오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1: 네.
0: 있었습니다.
1: 네.
0: LG와의 3차전에서는 동점 2루타,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1: 네.
0: KT와의 1차전에서도 2안타 2득점의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습니다.
1: 네.
0: 이날까지 타율 2할 9푼 1위로 팀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김호령은 출루와 주루 수비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기아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 네.
0: 특히 김호령이 출루를 하면요.
1: 네.
0: 뒤에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에 이어지는 타선이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네.
0: 최근 기아 타진 살아난 배경에는 1번 타자 김호령의 활약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이 김호령의 1번 타자의 배치는 어떤 면에서 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0: 네, 네.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1번 타자로 갔는데 이제 그 전에는 1번 타자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1: 그렇죠.
0: 얘기가 있었죠.
1: 네네. 네, 네. 사실 1번이나 4번 이런 타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자, 이날 승리의 의미 매우 의미가 있죠.
0: 네, 네. 기아가 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1: 네.
0: 보여지는데요.
1: 네.
0: LG와 KT 현재 리그 1위와 2위 팀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선발 내일은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었고
1: 네.
0: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카스트로가 중심 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1: 네.
0: 김도영과 나성범까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승조를 아끼면서 이날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팀 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자 이제 가장 팬들이 기분이 다운됐던 토요일 경기입니다. 이게
0: 네네
1: 토요일 KT와의 주말 2차전 경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어요.
0: 네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네, 아쉬운 패배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1: 네네. 네,
0: 초반 흐름은 기아가 완벽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1: 네.
0: 2회 초 김규성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5회 초에는 박재현이 싹쓸이 3타점 3루타가 터지면서 7대4로 달아났습니다.
1: 네.
0: 여기에 7회 초 KT가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로 거르면서 나성범과 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나성범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점수차를 9대4까지 벌렸습니다.
1: 네.
0: 7회까지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기아가 사실상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였죠.
1: 네.
0: 예, 하지만 9회 말 마지막 이닝에서 믿었던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결국 네. 9대10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1: 네.
0: 야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가 역전 끝내기 패배인데 그것도 5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수단 자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1: 네네. 야구는 9회 말이다. 그것도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0: 그렇죠.
1: 뭐 이 군산상고가 만들었던 뭐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그러니까 그 군산상고가 옛날에 네, 공교실에 네, 많이 써먹었던 네. 내용인데 네. 닉네임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9회 말 이 네, 네. 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팬들이 그래요. 아니 프로야구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성영탁 투수가 저렇게 네. 실수를 하네. 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0: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의 힐리어드죠. 그 선수에게 성현탄 선수가 솔로 홈런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첫 타자를 솔로 홈런으로 내보내 1점을 추가할 점을 줬고요. 당시 기아는 9대4로 앞서고 있었지만 승리까지 아웃투 3개만 남겨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1: 네.
0: 하지만 선두타자 홈런이 나오면서 KT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었고요. 이후 김민혁의 2루타와 유현민의 볼넷, 오윤석의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2기를 맞았습니다.
1: 네.
0: 5점차 리드를 상황이었지만 선두타자 출루를 막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을 내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말고도 아쉬운 또 장면이 또 있었죠.
0: 네. 2기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점인데요.
1: 네.
0: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가 비디오 판독 끝에 안타로 정정되면서 무사 만루가 유지가 또 됐고요.
1: 네.
0: 이후 밀어내기와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결국 동점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1: 네.
0: 김태훈의 견제사로 한 차례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안현민의 동점 적시타를 맞았고 마지막에는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9회 말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다시 되찾지 못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는
0: 저도 잡은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느린 그림으로 네. 사 원바운드 캐치가 됐지.
0: 네네.
1: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무조건 잡았다. 파이프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결국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네. 자, 이번 패배가 더 아쉬운 이유.
0: 단순히 이게 1패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1: 네.
0: 기아는 개막전 SS전에서도 9회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만약 개막전과 이번 KT전 두 경기만 잡았어도 현재 성적은 그때 당시 성적은 39승 31패 가 되는데 삼성과의 격차도 크게 줄이면서 KBO 리그에서 3강 이 아닌 4강 체제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0: 그 두 경기가 이제
1: 네, 두 경기가 네. 9회 말에 역전패를 네. 당했던 것이 그냥 하나의 패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지금까지 온 중에서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지 않았겠느냐.
0: 그쵸, 그쵸.
1: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도 기아가 희망이 있죠.
0: 불펜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니까
1: 네.
0: 조상우와 정혜영은 이날도 무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0: 또 박재현의 성장과 나성범의 타격감 회복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날 충격적인 패배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고 이번 주 키움과 두산 시리즈에서 반등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성영탁 선수 얘기를 조금 하죠. 이날 그 제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성영탁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는데
1: 네.
0: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어드에게 홈런을 허용한 뒤에 연속 출루를 내주면서 결국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0: 올 시즌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TV를 중계하는 캐스터하고 해설자도 성영탁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네네네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0: 그렇지만 물론 마무리 투수로서 결과는 아쉽지만
1: 네.
0: 올 시즌 기아가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형탁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 네.
0: 한 경기 결과만으로 시즌 전체를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1: 네네네. 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0: 결국 성형탁 선수는 빠른 회복입니다. 좋은 마무리 투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 네.
0: 중요한 건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기아가 역시 성형탁을 다시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어제
0: 네네.
1: 오늘이군요. 오늘 쉬잖아요.
0: 네네.
1: 어제하고 오늘 경기 쉬었으니까 내일부터 펼쳐지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그렇죠.
1: 또 하루 더 쉴 수도 있고요.
0: 네. 키움이니까 좀 뭐 어떤 가벼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간단하게 3차전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가 이제 앞에서 있었지만은 기아가 바로 반등을 하죠.
0: 네네, 네. 맞습니다.
1: 네.
0: 사실 전날 9회 말 6실점을 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1: 네.
0: 선수단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0: 어제는 오히려 타선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면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5회까지 2대5로 뒤지고 있었지만 7회 대거 5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1: 네.
0: 8회에도 4점을 추가하면서 결국 11대5 승리를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전날 패배를 빠르게 털어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자 어제 경기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7회였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7회 초 2대5로 뒤진 상황에서 김규성과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까지 따라 붙었었고요.
1: 네.
0: 이어진 2사 만루 찬스에서 카스트로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6대5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김선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단숨에 7대5를 만들었는데요.
1: 네.
0: 어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이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죠.
0: 네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 순위 4위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키움하고 두산 경기죠.
0: 네.
1: 네.
0: 6연전이 지금 원정 경기죠.
1: 네.
0: 네. 지금 키움이 6승 0패.
1: 네. 네.
0: 그리고 두산이 4승 5패.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도 이닝 시리즈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제 키움하고는 팀 간의 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기아가
0: 네.
1: 아깝지만은 승부에서는 봐준 게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키움에서는 좋은 성적 네. 거두시고 두산하고도 이번 기회가 이번 주가 상당히 박차고 네. 올라갈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삼성하고 접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0: 네네네.
1: 그런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0: 뭐 5승 1패도 좋지만
1: 네. 네.
0: 4승 2패도 좋습니다.
1: 오, 4승 2패.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4승 2패 기대 걸 거예요.
0: 네.
1: 뭐 내기할까요? 아이스크림 내기하죠.
0: 네, 그러시죠.
1: 우리 본부장이랑 같이 네. 볼게.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주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전북을 빛낸 레전드 2탄으로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왕으로 명성을 날린 해태 타이거스의 누군지 아시죠? 김봉현 선수입니다. 김보균 선수를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좋아해서요.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게 그렇게 모락모락 커피향이 가득히 퍼지게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은 마시지는 않았고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별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좀 길어진 통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까만색의 아메리카노, 네. 조금 전에 내렸던 따뜻한 커피, 커피잔에 올랐던 모락거리던 김은 보이지 않고요. 손으로 잔을 만져보니까요. 마시기 전에 그 머그잔을 손으로 두 손으로 딱 감싸니까요. 차갑지는 않은데 따뜻하지도 않더라고요. 딱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살짝 뜨거운 느낌에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못하고요. 평소에는요. 진한 그윽한 커피향을 맡으며 조금씩 한 모금 마시는 커피를 기대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식어버린 겁니다. 오늘 첫 잔인 모닝커피였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묵직한 맛, 그 쓴맛은 그대로인데 향은 좀 가라앉아 있고요. 처음 따랐을 때의 그 느낌은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 식은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은 커피도 괜찮은데?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식은 커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하다가 또는 누구랑 얘기하다가 아니면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다가요. 분명히 처음엔 따뜻하게 탔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식어있는 커피잔. 마시다 보면요. 당연히 처음엔 따뜻하게 커피를 탔거나 아니면 내리긴 했거나 하다가 마시다 보면 당연히 조금씩 식긴 하지만요. 지금 말하는 건 마시다가 조금씩 식은 커피가 아니라 처음부터 식은 커피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송 중에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한 번씩 말하긴 하는데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래서 여름에도 따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타서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식어 가겠죠. 일단은 따뜻한 커피 향에서부터 오늘은 마시고 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요. 첫 모금에 살짝 뜨거운 느낌과 향이 그것 때문에 저는 따을을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이제 막 내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하다가요. 가끔 어떤 일 때문에 바로 마시지 못하고 식게 되면요. 따뜻할 때 그때 커피 향이 커피를 마시려고 가까이 입을 갖다 대고 코를 갖다 대면 그 향이 확 그 김과 함께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타임을 놓치고 마시지 못하고 식게 되면요. 뜨거운 커피의 첫 모금과는 또 다른 커피 맛이 있습니다. 식은 커피는요. 미지근한 커피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뜨거운 커피에서 느끼지 못했던 커피 원두의 본질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더 솔직한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뜨거운 커피의 첫 모금 그 느낌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뜨거울 때는 그 온도가 커피 맛을 좀 가려주기도 합니다. 뜨거움에서 처음 느껴지는 커피 향의 풍만함은 물론 좋은데요. 처음부터 마시는 식은 커피. 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따뜻하게 타긴 했는데 바로 마시지 못하고 다른 거 하다가 마시려고 했더니 이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는 뭔가 처음 막 타자마자 내리자마자 마시기 시작한 커피 맛과 구별되기도 합니다. 커피는 따가 최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식은 커피도 나름 괜찮은데 마음이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뜨거운 커피와 식은 커피뿐은 아니고요. 마음하고도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한창 뜨거울 때는요. 그 열기가 다른 것들을 가려줄 때가 있어요. 들떠 있을 때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지 못하고 잘 안 느껴지고요. 화가 나 있을 때는 평소엔 안 그랬을 말도 쉽게 나가고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식고 나면 가려졌던 것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식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식은 커피를 보면 약속이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조금 늦으면요. 커피가 식어가는 걸 혼자 홀짝홀짝 마시면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럴 땐 묘하게 그 식어가는 커피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식은 정도가 곧 제가 기다린 시간인 겁니다. 급한 약속일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가 식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요.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네, 방송에서도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하는 거 좋아한다고 더구나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향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따을을 마시면서요. 기다리는 약속이 있는 중에 기다린다면요. 따을을 마시면서 창밖도 보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구경하고요. 카페 안에서 들리는 음악도 감상하고 첫 모금이 뜨거웠던 커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시간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카페에서 약속이 있으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초 자주 했던 내용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제가 올해 초 마음이 이유 없이 조급하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올해의 중반이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그 당시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연초니까 새해가 시작하니까 열정이 과하게 많았던 겁니다. 참 많은 걸 식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식기 전에 계획해야 하고 그 계획이 식기 전에 하나하나 빠르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때는요, 어떤 것은요,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나 스스로가 조급해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눈앞에 뜨거운 커피가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그땐 빨리 마시고 싶은 마음만 있었죠. 그런데 가끔은요, 식은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뜨거울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식고 나서 차분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뜨거운 커피에서는 몰랐던 식은 커피의 첫 모금, 첫 맛의 느낌처럼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허밍 어반 스테로가 부릅니다. 커피 한잔 어때?

허밍 어반 스테레오 커피 한잔 어때?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음악 나가는 사이에 커피 한잔 타오신 분안 계세요? 딱이 무렵, 이 시간 정도면 안 그래도 커피 생각날 수 있는데 방송에서 계속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야기하니까 하고 생각나서 타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름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1년 내내 그래요. 근데 가끔 여름에는 어떤 때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는 당기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올해 첫 아아를 스타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여느 때처럼 따뜻한 커피, 살짝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마시고 그랬는데 커피가 조금 식었네요.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2회 투투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1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주였죠. 2주 전인데요. 120회 방송 이후에 추가로 올려주신 댓글이 있어서 먼저 나눌게요. 120회 방송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요. 120회 방송 내용은 그 전주였던 119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SNS 댓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버스에서 가수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똑같은 말이나 글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요. 어느 날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날은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같은 말이나 같은 문구 또는 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때는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마음 깊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 순간 내가 그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일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신 추가 댓글 함께 할게요. 먼저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훅 하고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말이죠. 풍경도 사물도 책의 한 구절과 노랫말 한 소절도 점점점. 그런 게 그랬던 게 품을 만큼 내가 깊어져서 그랬을 거라는 말씀에 잠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내 안으로 그냥 훅 들어와 머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언젠가 제가 살좀 뺀다고 2월인가 3월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잘 빼서 9kg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던 것도 뭔가가 내 안을 훅 스쳐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지점지점들에서 제가 조금씩 커가는 거겠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결심을 할 때, 그게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금주일 수도 있고, 금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부터 뭐 책을 많이 읽기,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들을 때가 있죠. 그랬던 것도 뭔가가 내 안을 훅 스쳐갔기 때문일 거예요. 워라벨 투비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항상 제가 읽다 보면 뭔가 수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 중에 어쩌면 그 사람도 내 안으로 그냥 훅 들어와 머물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훅 들어온 그분, 그 사람, 누구실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그리고 맞습니다. 살좀 뺀다고 하셨던 댓글로 남겨주셨던 기억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3개월, 4개월 지났나요? 와, 9kg나 빼셨네요? 그럼 완전 홀쭉해지신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살을 좀 빼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한 2kg 빠졌나요? 3kg 빠지면 좋아했다가, 좀더 먹고 다음날 보면 또 다시 회복 1, 2kg 정도. 네. 부럽습니다. 9kg나. 저는 5kg만 빼도 좋겠네요. 마지막 줄에 조금씩
커 가는 거겠죠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몸무게가 커 가시면 안 돼요.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경험이 커 가시는 거겠죠. 몸무게는 애쓰게 9kg나 빼셨는데 다시 커 가면 요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만큼 생각이 쌓이면서요. 그 지난 시간과 쌓인 생각만큼이나 조금씩 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요. 아, 자랑이네요. 철이 덜 들어서 더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한참 더 쌓아가야 할 것 같네요. 마음의 양식 책도 좀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싱클라라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코이카 봉사를 갔을 때 학교 꽃밭에서 알록달록한 것과 빨간 다흘리아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 봤던 한국에서 봤던 한국 꽃이 여기 있네 하고 감탄하는 순간 그 꽃 이름을 생각했는데요. 한국명, 한국 꽃 이름이 아닌 걸 보니 한국의 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계절 없이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도 1년이 지나니 꽃이 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꽃보다는 한국의 단풍이 무척 보고 싶어졌어요.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단풍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네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놀란 것은요. 베어놓은 아름드리 나무에 나이테가 없는 거였어요. 이런 체험 해보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싱클라라님, 책갈피에 처음 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때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말을 하곤 했죠. 과거형입니다. 하곤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되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 되고 그래서 봄과 가을이 점점 좀 짧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사계절이 있다는 건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사계절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노래 중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네, 가수 정수라의 노래 가사 중에 있었죠. 가을 단풍과 겨울 하얀 눈. 따뜻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을과 겨울이 없으면 가을 단풍을 만나기도 힘들 테고요. 직접 보기가 힘들겠죠. 영화나 사진으로는 보겠지만요.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계절 없이 지금 다녀오셨다는, 봉사를 다녀오셨다는 아프리카 그곳은 1년 내내 따뜻하니까요. 나이테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따뜻한 나라에 사는 분들이 단풍이나 하얀 눈을 좀 신기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나무 그러면 나이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따뜻하다 보면 나이테가 없다는 거 생각 못 했습니다. 우리에겐 나이테 없는 나무가 낯선데요.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반대로 싱클라라님과 반대로 나무를 베었는데 나이테가 있으면 신기할 수도 있겠어요. 흔히 우리가 나이테를 비유할 때요. 추운 겨울을 지나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나야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래서 한 해가 사계절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의 터울이 하나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나면 그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나이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20회 방송에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추가 댓글이었고요. 이어서 지난주였죠. 121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은요, 택시 안에서 시작된 짧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창밖에, 택시 기사님이었죠. 기사님이 창밖에 마트를 가리키며, 여기는 사람도 적게 사는데, 그래서 가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고요.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이런 당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되는 건요. 그만큼 익숙해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감사한 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연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한 거였구나. 늘상 가던 우리 동네 마트가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마트가 갑자기 폐업을 한 후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감사한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건 옳고 그름의 사안이 아니고요. 그걸 만나는 그때의 상황이나 생각, 경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난주 121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기 전에요. 아예 노래 하나 듣고 지난주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썸데이.

볼빨간 사춘기의 썸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1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작된 짧은 이야기, 여기에서 시작한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같은 것을 보고도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의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의 상황이나 경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먼저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사하다고 바꿔보는 생각들 몇 개입니다. 몇 개의 레포트를 쓰느라 피폐한 삶을, 여기 7개 번호를 적어주셨어요. 1. 몇 개의 레포트를 쓰느라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힘들어하기보다 그로 인해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감사하고 2. 언덕 하나 넘어 있는 재래시장에서 가끔 맛있는 국산 녹두 빈대떡을 사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3. 셋. 누군가 나에게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고 청해준 것도 감사하고 4. 넷. 지금 내리고 있는 비, 그 빗소리를 창문 너머로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와 이 작은 여유도 감사하고 5. 5. 라디오 책갈피와 인연이 되어 가끔 이렇게 들어와 오늘은 정말 편하게 사연 들으며 댓글 쓰는 것도 감사하고 6. 6.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노래를 들으며 웃을 수 있는 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타 소리 너무 좋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하고 7. 7. 무엇보다 살아있음에 감사해 보기로 점점점 7번은 감사한 것보다 감사해 보는 걸로 키역키역키역 해주셨어요. 감사 모드로 바꿔보니 급 겸손해집니다. 제 고민이 작아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7개의 감사한 것들을 감사한 사항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좋네요. 워라벨튜브님의 글을 보니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빈 메모장, 빈 종이를 꺼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정리해봐야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감사한 것들을 내가 떠올리는 그런 상황에, 그런 시간에서 또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타자를 치거나 연필로, 볼펜으로 적어가면서 마음도 하나하나 정리될 것 같고요. 뭔가 힐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감사 모드로 바꿔보니 급 겸손해지면서 고민이 작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저도 일기를 쓰다 보면요.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일기를 적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기를 적다 보면요.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을 감사함으로 적다 보면요. 긍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와 인연이 된 것도 감사함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 쓰고 자야겠네요. 책갈피 가족 여러분들도요. 힘들 때마다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비어있는 종이에 적어가 보시면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인구만큼 모두 다 다를 것 같네요.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저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수만큼, 전 세계의 인구만큼이요. 각자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생김새도 각자 똑같은 사람 없이 다루는 것처럼 생각도 다를 겁니다. 그만큼 수없이 다른 경험과 생각이네요. 그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그린 소나무님이 나에게, 본인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생각 나셨을까요? 친호님이 이어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마트가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사람이 적다는 건요. 가구 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마트의 매출이 적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마트가 있어서 그 동네는 마트 상권인 겁니다. 살기 좋은 동네인 거예요. 이어서 마실당님이 아니 근께 어쩌자는 것임과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니 근께 어쩌자는 것임과. 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난주 방송은 저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의 주제가 생각이 났던 그래서 결론이 없는 답이 있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주변에 스쳐 지나는 감사함을 가끔 떠올려야겠다 였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크게 보자면요. 하나는요. 같은 상황을 봐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연함이 곁에 있을 때 감사하자. 감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이요.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자주 가던 편의점이 없어지니까요. 급할 때 멀리까지 가야 해서 불편해요. 있을 때잘 했어야 하는 건데요. 웃는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있을 때잘 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방송의 핵심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요.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스카이 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여러 생각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도덕 교과서처럼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듣다 보면 공감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나에 대해 생각도 합니다. 택시 기사님은 지역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지역 상권에 대해서 잘알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상권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마트에 대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칸도님은 또 다른 면을 생각하셨다는 것. 그건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도 합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늘 다른 면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통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라디오 책갈피의 방송은요, 저에겐 일상을 기록하고 생각을 두렁거리는 일기장이기도 하고요. 함께 나누고픈 말을 보내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청취자분들과 그 생각과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요. 늘 감사함입니다. 감사에 대한 메모장에 적을 1번이 나왔네요. 이건 당연한 게 절대 아니고요. 모두 책갈피 청취자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민님의 글에서처럼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아무래도 많은 곳을 운전하며 다니시니까요. 지역 상권도 잘 아실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 거라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제가 그 마트를 보면서 그곳은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가게도 적고 그래서 마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요. 지역 상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야, 정말 철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경제관념이 제로구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어서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전에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날 비가 와서 길도 막히고 신발도 젖고요. 참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옆에 있던 어떤 분은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오네. 비가 와서 나무들이 좀 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비를 맞고 있었는데 저는 젖은 신발을 보고 있었고 그분은 목마른 나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와서 불평 가득이었거든요. 네, 비 오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겨주셨어요. 오늘 방송 들으며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같은 장면 앞에서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끔은 내 생각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착해지는 느낌이 점점점점점 활짝 익살스럽게 웃는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비가 오는 날은 불편해서 비를 그렇게 막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실내에서 비 오는 풍경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루시님의 글과 연계하면요. 여기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비 오는데 저 옆에 있던 지인이 차가 있는, 승용차가, 자차가 있는 지인이, 야, 비 온다! 하고 좋아하면서 차를 타고 나가면요. 저는, 아, 좋겠다. 나는 우산 받고 가야 하는데. 우산을 받아도 이 정도의 비면 첨벙첨벙 신발과 바지 아랫부분이 젖겠구나 하면서 심란한 마음이 스물스물 벌써부터 올라오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제가 방송 중에 식물, 화초, 나무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나기가 오거나 하면요.
야, 오랜만에 담비네 하면서 주변의 가로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비 와서 가물었는데 다행이다. 저 가로수들이 나무들이 비가 와서 좋겠다는 혼잣말도 합니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가로수는요. 가로수가 여러 곳에 있죠. 아파트에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놓은 나무들도 있고요. 정원수. 학교나 여타 건물에 보면 지으면서 나무를 조경으로 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건물이 생기면서 심었던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게 놔두잖아요. 물론 정말 가물면 가끔은 사유수차로 지자체에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길가에 가로수는요. 가끔은 소액처럼 영양제를 꽂아주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가로수처럼 사람이 나무를 한번 심으면 그 후에는 그 나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실내에 있는 화분은 그래도 물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가로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저는 좋더라고요. 많은 부분 가로수들은 따로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에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저만 해도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고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가면서 비 맞을까 봐 심란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가로수 나무들은 다행이다. 좋겠다. 비 흠뻑 맞아서 꽃이 더 피겠구나. 아니면 더 초록이 짙어지겠구나. 제 안에서도 상황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훈, 바디 엘스.

박지훈, 바디, 엘스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1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훅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네요.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는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의 한 구절,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셨나요? 그 노래 가사가 귀에 계속 맴돌아서요. 주말에 서울에서 고창 선운사로 달려갔어요. 키역키역. 그 뒤에 여수 밤바다. 아, 여수는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 구석에 쌓아놓았답니다. 킥! 요새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 헤어질 수 없어. I'll just stick with you. 하루에 하루를 더해 평생을 만들래. 곁에 머물러줘. 늘 그랬듯이. 훅 들어오는 가사입니다. 큐큐. 틈틈이 행복한 한주 되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틈틈이 행복한 한 주라는 말 좋네요. 네, 뭔가 바쁘게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소소하게 소확행처럼 틈틈이 행복한 한 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책갈피 가족 여러분도, 그리고 은하수님도가 아니죠. 은하수님도 마찬가지. 네, 당연히 네, 그렇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방금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해올리 은하수님이잖아요. 네, 근데 은하수님 하면서 해올리님인가? 잠깐 혼돈했어요. 네, 해올리 은하수님 소소한 그렇게 틈틈이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라는 가사는 TXT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 하루에 하루만 더였죠.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서도 들었던 노래입니다. 혹시 이날 이후에요, 지난주에 노래 들으신 후에 입가에 맴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떤 노래가 한번 흥얼거려지면요, 한동안 그 노래가 일상에서 맴돌더라고요. 특히 그날 아침에 들었던 노래는 하루 종일, 아침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온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지게 되더라고요.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셨나요? 라는 노래가 계속 맴돌아서 주말에 고창 선운사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노래 맞을까요?

가수 송창식의 선운사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맞으시죠? 헤얼룩나스님? 그런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중에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은하수님의 글을 읽고 나서 어떤 노래일까 하고 가사로 찾아봤는데요. 이 노래 듣다 보니까요.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 듣고 나서 한참이 흥얼거려졌습니다. 곧창 선운사여 동백꽃은 벌써 졌을 테고요. 선운사는 또 10월경에 가을에 빨간색 꽃무릇으로도 유명한데요. 지금의 곧창 선운사, 6월의 선운사는 어떤 풍경일까요? 초록색의 푸르름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멋지겠어요. 싱그럽게 초록의 푸르름 말입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평범한 것의 소중함이네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건 익숙하거나 가까워서나 그럴 거예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트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것의 소중함인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범한 것이 평범하려면 그 안에 그만큼 많은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위에 많은 관심과 배려,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건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님에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말씀처럼 그 소중한 순간들이요. 오래오래 이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저도 택시 기사님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히읗히읗히읗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도요. 한편으로는 택시 기사님과 같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님의 말을 먼저 듣다 보니까 그와 다른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땐 몰랐었는데요. 그날 생각을 다시 하면서 또 방송에서 말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마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긴 했지만요. 저도 분명 생각 한편으로는 마트가 있기에는 장사가 참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면요. 기사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다음은 싱클라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멀리 인천에서 라디오 색깔피를 듣고 있어요. 쉬면서 편한 마음으로 듣죠. 지남철 같은 친구 이야기가 공감이 가네요. 집에서 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올 때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가 바래다주면 저도 다시 친구네 데려다주곤 했죠. 오는 길에 당시에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다시 친구 데려다줄 때는요. 어두워서 랜턴을 가지고 갔는데 친구는 랜턴으로 묘지를 비춰봐야 덜 무섭다고 해서요. 저는 으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친구가 가서 살아서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헤어진 기간이 길어서인지요. 어릴 때만큼의 지남철 같은 대화를 하진 못했어요. 지남철이란 단어도 꽤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단어네요. 추억의 단어네요. 키윽키윽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남철이요. 저도 지난주 방송할 때 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과학시간? 자연시간에 자석으로 실험하고 그랬던 기억도 났어요. 지난주 방송에서 싱클나라님이 지남철 같은 친구, 지남철처럼 붙어다니던 친구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이 글은 아마도 헤어링 은하수님 글에서 나왔던 추억 이야기였던 걸로, 추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어렸을 때 지남철 같은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그 어렸을 때 지남철 같았던 친구와 저는 서로 연락이 안 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언젠가 친구 찾기 같은 걸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릴 때만큼 지남철 같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요.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는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도 이야기하다 보면 엊그제 만난 것처럼 금방 친근해지는데요. 그게 1, 2년 정도지 정말 너무, 너무 서로 연락이 전혀 없이 있다가 만나면요,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머쓱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아마 몇 번 더 만나게 된다면요, 금방 어렸을 때 지남철도 그때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이어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언젠가 말씀드려야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한 지 1년 되었다고요. 아마 1년 전에 나류 책갈피에 올렸던 글인데요. 벌써 2년 2개월째 감사일기를 적고 있어요.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있는데요. 하루를 되돌아 보면서 적다 보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감사하게 되니까요. 감사가 몇 배나 차고 넘치게 되어서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삶이 더욱 의미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해도 감사일기를 적게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함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산 너머에 국립수목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울창한 숲이 있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요. 등산할 때 맡을 수 있는 숲의 향기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계속 그 숲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감사일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일기요. 네, 예전에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워라벨 튜브님이 그래서 이야기할 때요. 살면서 감사한 것들, 지금 나에게 감사한 것을 목록처럼 적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감사일기 더 좋겠네요. 일상에서 습관처럼 감사한 마음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마음도 정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세연님 그래서 숲 향기라는 부분이요. 그 초록 향기 느끼며 느낌적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울창한 숲에 갔을 때 가득했던 그 초록의 맑은 느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엉뚱한 생각인데요. 칙 하고 뿌리는 방향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숲 향을 닮은 향, 피톤치드 같은 향이요. 그거라도 한번 사서 오랜만에 분위기 전환해봐야겠습니다.

근우님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불면증이 왔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며 잠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요? 더구나 며칠 전에는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습도까지 높아서 잠이 점점점. 예전에도 불면증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잘 잤는데 그 불면증이 다시 와버렸으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랑 동지시네요. 요즘 원래는 밤 늦게 서류 작업하고 새벽에 많이 잤는데 좀 그런 리듬을 바꾸려고 일찍 누워있지만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나서 늦게 잠이 듭니다. 혹시 불면증 없이 일찍 자는 방법 터득하게 되시면요, 책갈피에도 귀뜸 좀 해주세요.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요즘 모기와의 전쟁 중이에요.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기를 잡아도 계속 윙윙. 그래도 이건 일상에 감사한 거겠죠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올해가 유난히 저 여름을 지나면서 그동안은 아파트에서 여름 내내 모기 한번 물릴까? 모기를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2주 전부터 모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계절적으로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인가 봐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24일 한 주의 허리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만 되면 힘이 빠졌다가도 들기도 하고 아주 유성한 날이죠. 어쨌든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놀자

네,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었죠. 하현우, 라젠카, 세이버스였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쓰겠어요. 주말이 되면 로또신이 나를 한번 좀 받아봐주길 바라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벤트적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행위가 있다면 그것만큼 또꼭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라도 즐겁잖아요.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청명하니 바람도 불고 참 좋습니다. 예. 티아라의 놀리폴리 그리고 레드솔 피버 롤러장에서

레드 소울 피버 놀러장에서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티아라 놀리폴리였습니다. 아, 제가 뭐 노또신 이야기하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또가 되려면은 기도보다는 사라. 투자를 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날이 좋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바캉스 계절이 오는데 외롭게 혼자만 지낼 확률이 높다고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외쳐보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는 곳,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세요. 아,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런닝크루도 많이 있고 채소 마켓에서도 모임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키보드 오리오 말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 밖으로 나오고 싶죠. 예. 맥밀러, 제니, 그리고 이게 자이로스 이거 재미로스 콰이어. 네. 버추얼 인사이트.

잘 말했고요. 버추얼 인사이디 맥물러의 제니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영어만 발음할 때이 떨리는 가슴 어떻게 영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라고 박명수가 말을 했었던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한번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스팅입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그리고 베리 맥물로우, 코파카바나.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송은채의 귀찮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고, 제일 지금 귀찮을 때인가요? 몸이 나른나른하고, 그렇죠. 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 추운 듯 하면서도 상쾌한 듯 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인데, 멍때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김종국입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스나킹방송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어서 이정입니다. 한숨만

네, 이정 한숨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청록담이라고 해서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자기가 원래 그래도 탑을 달렸던 장르에서 타 장르로 옮긴다는 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한계를 극복한 거잖아요. 대단히 응원을 보내고. 그 결과 또 지금도 좋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에게 자기를 뛰어넘는 분들께 찬사를 보내는 수요일입니다. 아, 이게 말을 좀 빼줘야 하는데 원래 준비했던 멘트가 사라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크레용 팝입니다. 어이, 오렌지 카라멜 립스틱.

크레용 팝 어이 오렌지 캐러멜 립스틱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논자 2월 아 2월이란 6월 24일 수요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댓글 달아주시면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용훈 소장님이 선정하신 도서 상품으로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효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던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의 앙상블을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 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 그룹 오렌지 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 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곤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 드릴게요. 자, 두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Merry Christmas with You.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 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City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예,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 오다 이번 싱글 만 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모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 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이 보약 노봉리에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에 장미로 시작해서 수국, 라벤더, 양귀비 등 여름맞이 꽃들이 만개하며 전국에서 꽃 축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진의 수국길과 공주의 유구읍에 있는 색동 수국정원은 수국의 가지각색의 색으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전주 수목원의 장미도 아주 유명하지요. 사람 많은 곳에 꼭 목적이 있어 갈 때도 있고, 그냥 구경하느라 다녀올 때도 있는데요. 생각나는 사자성어, 이청 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말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라는 뜻인데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지혜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사람까지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청 득심.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흔하면서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음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 오이고추 준비했습니다.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정태춘과 박은옥의 봉숭아.

오이고추는 고추 품종의 하나로 2005년도 경상남도 밀양에서 처음 재배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토종 풋고추인 녹광고추와 피망을 교잡하여 만든 크기가 크고 맵지 않으며 아삭한 식감이 좋은 고추로 그래서 아삭이 고추라고도 합니다. 이 오이고추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짠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칼륨이 이를 조절하여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또한 오이 고추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직되면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커지는데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오이고추를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가 하면 오잉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며 특히 폐암, 위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이고추의 디아이드로 캐시에이트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오이고추는 항암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고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정기적인 오이 고추 섭취는 감기와 같은 일방적인 질병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감염까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에 오이고추를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조항조의 사랑의 꽃.

오이고추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망막에서 빛을 강제하는 로돕신 단백질의 생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로 야맹증 예방과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A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이고추에는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과 유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황반 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꾸준히 오이 고추를 섭취하면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이 고추에는 피로 회복을 돕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비타민 B1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까지 하며 탄수화물의 대사를 도와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이고추는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이고추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이고추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 발생 위험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또한 오이고추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요.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고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압이 안정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사뿐사뿐.

오이고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장내 유익 기운의 증식을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지요. 뿐만 아니라 오이고추에 포함된 수분은 대장의 수분 흡수를 도와 변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

식만 찍어 드셔도 좋은데요. 한입 크기로 썰어서 잘 버물러 식탁에 올려도 상차림의 효자 같아요. 우유고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시간 끝곡으로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홍만 진행의 노복리였습니다.

0: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예술의 기반을 제시한 선구자이고 지성의 정점에 도달한 천재이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읽어드려요를 진행하고 있는 황은옥입니다. 오늘도 미술사에 관심이 많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1: 그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드디어 오늘 만나는군요.

0: 레오나르도는 빈치 출신이란 뜻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 불리우고 있어요. 당시에는 성씨가 보편화되지 않아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 출신 지역을 사용했어요.
1: 그럼 레오나르도가 전주에서 태어났다면 레오나르도 다 전주라고 했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를 다빈치 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성 씨가 따로 없어서 출신 지역이 성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1: 그랬군요. 레오나르도의 가정환경은 어땠나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0: 레오나르도는 공증인이었던 아버지와 하층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조부모가 레오나르도를 양육했어요. 혼외자라서 다른 형제와는 달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늦은 나이에 라틴어를 익혔다고 해요. 대신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갔어요.
1: 혼외자라서 차별을 받아 힘들었을 텐데 정말 반듯하고 훌륭하게 성장했네요.
0: 네, 레오나르도는 미술 공방의 도제 교육과 경험, 관찰을 통해 학문과 예술을 융합했어요. 독학으로 회화, 해부학, 공학, 건축 등에서 시대를 앞선 지식을 습득했어요.
1: 레오나르도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하는 위대한 천재였네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리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카사비앙카를 비키 레안드로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모나리자예요. 리자 부인이란 뜻으로 모나리자라고 하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조콩도 부인이라는 뜻에서 라 조콩도라고 하고 있어요.
1: 선생님, 모나리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0: 네. 모나리자는 가로 53, 세로 77cm의 작은 유체 패너라예요. 모나리자가 의자에 앉아 상반신 4분의 3 정도를 옆으로 돌린 채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어요. 얼굴은 정면을 보고 시선은 관객과 마주하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어요. 배경이 되는 풍경은 뒤로 갈수록 희미하고 푸르스름하게 처리해 실제 같은 느낌을 줘요.
1: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를 과학적으로 그렸다고 하던데요.
0: 네. 레오나르도는 실제 해부를 통해 익힌 지식과 신경계 지식을 활용해서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와 입체적인 표정을 구현했어요. 섬세한 명암 처리와 스프마토 기법, 황금 비율을 적용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1: 윤곽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모나리자가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보이는군요.
0: 네. 스프마토 기법과 섬세한 명암 처리로 인해 관객들은 모나리자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해요.
1: 그런 착시효과까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요?
0: 모나리자의 눈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스프마토 기법을 사용하면서 코팅한 눈썹이 떨어져 나갔다는 설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당시에는 넓은 이마가 미인의 기준이라 눈썹을 밀거나 아주 가늘게 그렸다는 설이 있어요.
1: 그렇군요. 둘중 어느 설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모나리자는 왜 이탈리아가 아닌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나요?
0: 네.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레오나르도가 프랑스로 이주할 때 모나리자도 함께 왔어요. 레오나르도가 사망하자 프랑스와 1세가 모나리자를 매입해 왕의 컬렉션이 되었고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됐어요. 이에 따라 모나리자는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의 국보급 소장품이 되었고 프랑스인의 국가적 자존심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1: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네.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하자 평소에 관심을 보였던 유명한 예술가들이 절도에 대한 의심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도난 사건의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루브르의 직원이었던 페루자였어요. 2년간 침대 밑에 숨겼다가 1913년 피렌체에서 골동품 상인에게 팔아 넘기려는 과정에서 체포됐어요.
1: 그랬군요. 그럼 그 사건 이후에 모나리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0: 네, 모나리자의 도난 사건과 귀환 과정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어요. 또한 그림 자체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신비로운 미소, 파격적인 초상화 구도로 인해 모나리자는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1: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 모나리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걸작이 되었군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다널 사랑하기 때문이야를 리키의 포베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그림 살바토르 문디예요. 라틴어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그림은 15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1: 아, 이 그림이 바로 역사상 최고의 경매가로 낙찰되었다는 그 그림이군요.
0: 네. 그림 살바토르 문디는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30만 달러로 그림 경매 역사상 최고가로 낙찰됐어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생애 막바지에 그린 유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1: 너무 엄청난 작품이라 긴장이 되네요. 그림 살바토르 문디를 설명해 주실래요?
0: 그림 살바토르 문디는 예수 그리스도가 르네상스 시대의 푸른 로브를 입고 있어요. 예수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펼치고 있는 세 손가락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뜻해요. 왼손에는 투명한 구체를 들고 있는데 이 구체는 왕의 대관식에 쓰이는 보주로 전 세계를 의미해요. 이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예수의 권세를 상징해요. 또한 뒷배경이 오직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어 범상치 않아요.
1: 모나리자만큼이나 이 그림도 경건하고 범상치 않은 아름다움이 있네요. 그럼 선생님,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그림이 있나요?
0: 다른 그림이요? 그림 흰 담비를 나는 귀부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초상화 중에 하나인데 스포르차 공작의 연인 체칠리아가 모델이에요.
1: 이 부인은 지적이고 우아해 보여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0: 네, 그림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에서 우아하고 지적인 눈매를 지닌 체칠리아는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린 자세로 담비를 안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단단히 묶어 금실로 엮은 베일로 감쌌고 이마에는 얇은 끈을 두르고 있어요. 옷은 상류층의 의상인 소매가 화려한 갈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체칠리아의 손과 관절, 힘줄까지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1: 그런데 왜흰 담비와 함께 모델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0: 네, 이 작품 속의 담비는 체칠리아의 분신으로 그녀의 순결성을 나타내요. 또한 스포르차 공작의 자기 상징이 흰 담비였기 때문에 스포르차 공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1: 그랬군요. 이 그림의 모델은 어떤 사람인가요?
0: 네, 귀부인 체칠리아는 본래 평민 신분이지만 미모와 교양을 겸비해 당대 밀라노의 남성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녀를 연모했다고 해요. 그림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을 그릴 당시에는 스포르차 공작과 연인 관계였어요. 나중에 공작의 변심으로 총애를 잃게 되었고 그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1: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화무 십일궁이었네요. 영원한 사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라노비아를 토니 달라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에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레오나르도가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론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비례의 인간상을 그린 소묘예요.
1: 아, 이 그림이요? 이 그림으로 패러디한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 인체 비례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0: 네, 레오나르도는 측정을 통해 해부학적 정확성과 황금비를 결합해서 인간을 세상의 중심이자 가장 완벽한 피조물로 표현했어요. 이 드로잉은 인간 중심의 상징적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고 예술, 과학,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제되고 있어요.
1: 그랬군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0: 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자세가 겹쳐 있어요. 첫 번째는 누워서 팔과 다리를 벌려서 뻗은 후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원에 닿아요. 두 번째는 똑바로 서서 키를 잰 것과 두 팔을 벌려 잰 길이가 같아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1: 이 둘을 겹치면 인간을 중심으로 원과 정사각형 사이에 접점이 만들어지는군요.
0: 맞아요. 여기서 원은 천상과 신을, 정사각형은 지상과 자연을 의미해요.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신과 자연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존재임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1: 이 그림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또 다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0: 네, 이번에 만날 그림은 수도원 식당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레오나르도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종교적 메시지와 더불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이고 이성적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1: 전에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한 소설 다빈치 코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선생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0: 네. 그림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화면의 정중앙에 있고 세 개의 창문과 천장의 격자가 소실점을 형성하여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림은 관객의 시선을 예수의 얼굴에서 팔, 손, 빵 조각으로 이끌어가요. 예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세 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놀라서 웅성거리고 있어요.
1: 그림에서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제일 궁금해요.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0: 최후의 만찬에서 왼쪽 두 번째 그룹에 유다, 베드로, 요한이 있어요. 유다는 소금통을 넘어뜨리고 돈주머니를 움켜쥐며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소금통을 넘어뜨리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고, 돈주머니는 배신의 대가인 은 30세겔을 의미하며, 그릇에 손을 넣으려는 것은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가 배신자인지 물으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 손에 쥔 칼이 유다의 등 쪽을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 칼은 예수의 순환에 반대하는 베드로의 강렬한 반응을 암시하고 있어요.
1: 이 그림을 보면서 식사하려면 한점 부끄럼도 없어야 할것 같네요.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을 것 같아요.
0: 예, 음악 듣고 갈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를 미란다 마르티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신비로운 미소로 사랑을 받는 그림 모나리자. 경매 사상 최고가로 그 진가를 인정받은 그림 살바토르 문디. 정교한 묘사와 상징적인 요소가 잘 드러난 그림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 인간이 신과 자연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존재임을 표현한 그림 비투루비우스적 인간. 예수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만찬의 전경을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 등을 읽어드렸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양태석, 진행의 황은호.
1: 이령이었습니다.
0: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 이주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이지음의 실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내 마음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어디서 들어보신 듯하지요. 옛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양하의 실록 예찬 한 소절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의 여왕 자리도 꽃구경 꽃잔치도 4월에 빼앗긴 5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린 연둣빛 유록은 4월이 더 눈부신 것 같지 않았나요? 아울러 5월은 축제와 행사의 달로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5월 첫 주에 개막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국에서 찾아온 영화 애호가들로 전주 영화의 거리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죠. 지금 전주 독립영화관을 비롯해서 좋은 영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은 축제와 함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행사들이 줄을 이었죠.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5월을 장식하고 있지요. 그래도 그 중에 어린이와 어버이와 부부를 기리는 가정의 달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감사의 달 5월에 감사의 기쁨을 느껴보실까요? 오늘 첫 시입니다. 이혜인님의 감사의 기쁨을 보내드리죠.

감사의 기쁨. 이혜인.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엔 해가 뜨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감사는 끝나지 않는 기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베푼 관심, 베푼 사랑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해서 후회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의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면 아름답고 감사하면 따뜻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웃게 된다고 했나 봅니다.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실까요? 이번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돌아보며 박규리님의 치자꽃 설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치잡고 설화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 계단 밑 치잣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엷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져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서울게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출가한 스님과 옛 여인과의 애틋한 만남과 헤어짐이 어찌 이리도 마음 저리게 하는지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분주했던 5월도 부처님 오신 날로 막이 내려지고 어느 시인의 노래도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영화 주제곡을 이야기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18살 소녀 소피가 90살 루파가 되어 하울의 성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별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1부 할머니가 된 소피와 2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이상한 사람들끼리 동거까지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 마녀의 저주로 90살 할머니가 된 소피. 영화의 시작은 10대 소녀 소피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모자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동료들은 무도회에 가버리고 심심하던 소피는 언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조언하는 여동생 레트를 만나러 가던 중에 골목길에서 짓궂은 군인들에게 붙잡혀 곤란해합니다. 그때 미남 마법사 하울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죠. 얼떨결에 하울을 쫓던 검은 고무 인간들을 피해 하울과 함께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파란 하늘을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 소피. 하지만 그날 밤 하울을 질투하고 쫓던 황야의 마녀가 소피의 모자 가게로 찾아와 소피를 90세 노파로 바꾸어버리는 저주를 내립니다. 순간에 10대 소녀에서 90대 할머니로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쪽 저쪽 거울을 봐도 용락없는 90살 할머니죠. 그런데 이상하죠? 90세 할머니가 되는 끔찍한 저주를 받았음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소피는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늙으니까 좋은 점도 있네. 더 이상 놀랄 일도 없고 옷이 안 어울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며 유머스러워하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90세 노파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에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죠. 아침에 아주 씩씩하게 떠납니다. 소피는 황무지를 걷다 우연히 구해준 허수아비 숙모의 도움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의 기묘한 동거. 소피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불의 악마 캘시퍼, 하울의 어린 제자 마르클이 살고 있죠. 소피는 하울의 성에서 자신을 청소부라고 임명하며 강력한 생활력과 당당함으로 하울성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18세 소피는 무기력했지만 90세 할머니가 되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력적으로 청소하고 에너지를 품어냅니다. 때론 겉모습에 집착하는 변덕스럽고 철없는 성주 하울에게 쓴소리하고 불의 악마 캘시퍼 어린 마르크를 엄마이자 할머니처럼 품어주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소피의 이러한 사랑과 진정성은 성안의 외로운 이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목망이었던 성은 점차 따뜻한 집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소피는 10대 소녀 때보다 멋지게 살아갑니다. 90대 할머니로. 그런데 그렇게 멋진 장면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는 음악, 영화에서 감정이 필요할 때마다 OST가 짠 하고 흐르죠. 히사이지 조 음악감독님의 OST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이 OST는 영화음악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으로 왈츠풍 후 애절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단조롭고 쓸쓸하게 시작된 멜로디가 곡이 전개될수록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풍성한 사운드로 변합니다. 마치 회전목마가 처음에는 느리게 오르내리며 빙글빙글 돌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듯이요. 작곡가 히사이시 존은 우리의 인생 역시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고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과 순간들은 회전목마의 조명처럼 늘 아름답게 반짝인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네요. 감상평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영화에서 소피, 하울, 캐시피 여러 주인공이 있지만 소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소피는 18살 소녀에서 90세 할머니로 변했을까요? 겉으로는 마녀의 심술궂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이 저주는 소피의 억눌린 속마음이 겉으로 시각화된 것이죠. 마녀의 저주를 받기 전 18살의 소피는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모자가게에서 자신을 가둔 채 난 한 번도 예쁜 적이 없었어.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하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죠. 즉 육체는 18살 청춘이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지친 90세와 다름이 없었죠. 마녀의 저주는 그저 소피의 희망 없는 마음을 겉모습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소피에게 걸린 저주는 내면의 상태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할머니가 된 순간 소피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10대 소녀로서 받아야 했던 애모에 대한 압박감, 큰딸로서 모자 가게를 짊어지었던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와, 노인이 되자 소피는 비로소 눈치 보지 않고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집에서 씩씩하게 떠나면서 낯선 하울의 성에 주눅들지 않고 걸어 들어가는 주체성을 얻게 됩니다. 소피의 얼굴이 영화에서 할머니와 소녀를 오가는데 그녀의 주체성과 자신감에 따라 나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소피가 자존감을 되찾고 하울을 지키겠다는 용기를 내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때마다 그녀의 모습은 다시 발랄한 소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면 상태에 따라 겉모습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의 화창한 날에 우리는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소피의 마지막 스토리는 7월에 다시 이야기해보고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꼭 한번 보기를 강추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다 마리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own not girl 매일 퍼트 on the sound me girl 나의 전부를 컨트롤 사진 girl 내 기다려 own 내일인 girl
1: Watch me do 101 날 시험에 봤자

0: 네, 신나게 열어보았고요.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주 저희가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딥니까?
1: 네, 이곳은 어딜까요?
0: 맞춰봐요.
1: 지금 이곳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공예, 디저트, 어린이 소품, 아동 잡화 등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 현장에서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오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민제작자의 희로애락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곳 노송광장에서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생생한 분위기 현장감 녹음에 담아서 이후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제가 너무 숨가쁘게 오프닝 멘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은이 좀 컴다운하게
0: 네. 낮춰보겠습니다. 텐션 낮추고.
1: 그리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에서는 장터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판매자분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아까 앞서 부스 열려있던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곡이랑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받았던 사연과 신청곡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네, 또 지켜보시는 분들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시면 네, 흥겹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자, 올해 두 분이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시민 제작자분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9시에 설레는 로맨스를 담은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월하랑님과 호랑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 누가 하랑님이고 누가 호랑님이신가요?
2: 네, 저는 지금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진행하고 있는 월하랑입니다.
3: 네, 함께하고 있는 호랑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분 나오시면 궁금했던 거 이거 먼저 좀 듣고 넘어갈까요?
4: 네.
1: 예명이잖아요. 방송명 월하랑, 네. 그다음에 호랑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2: 아, 네, 그 월하랑은 달이 떠 있고 그 물 흐르는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제가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지어봤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호랑이님.
3: 네. 저는 호랑이를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서 호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 혹시 호랑이띠?
3: 아니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네,
3: 그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정말 다양한 시민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지역 이야기,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다문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나볼 오디오 드라마까지 시민들이 가진 삶의 모양만큼 방송의 색깔도 참 다양한데요. 자, 첫 번째 두 분 어떤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멋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희는 생동감 있는 소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쉽게 얘기해서 귀로 듣는 드라마인데요. 듣기만 해도 장면이 그려지게끔 연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다은님. 네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오디오 드라마의 제목이 달의 조각이잖아요. 이 제목이 참 예쁘고 여운이 남는 저는 제목 같더라고요. 이 제목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1: 맞아.
0: 궁금했어요.
2: 네. 그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거라 그 달의 시간 한 조각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달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비워지듯이 듣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은 감정은 채워지고 또 일상의 스트레스는 덜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1: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역시 저기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어휘 선택이 남달라.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달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원고에 없는 내용 묻는 걸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달도 초승달, 반달, 보름달 많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이신가요?
2: 아, 네. 저는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1: 초승달. 월하랑님은 초승달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세요, 초승달?
2: 그 달이 차고 기울어졌을 때 그 처음과 끝에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터앉기도 좋은 느낌도 나고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계속 새롭게 시작하고 끝나고를 반복하는데 처음과 끝 담당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초승달. 호랑님은?
3: 저는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1: 보름달. 왜요?
3: 거기 이제 토끼들도 있고.
1: 아, 지금도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3: 그건 아니 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 특정한 느낌을 제가 좋아합니다.
1: 역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표현하신 것도 다르죠, 다은님?
0: 네, 다릅니다. 네.
1: 네.
0: 아니, 왜요? 달에도 토끼 살고 아직 산타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1: 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0: 있지, 있지.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 것은 참 다양한 방송 아이템들이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근데 두 분은 왜 필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삶은 드라마라는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것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제 오디오 드라마에 녹여내서 또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또 다른 세상 속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도 보고 이야기를 따라가도 보는 그런 경험을 또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만 있었던 혹은 글로만 존재했던 이야기를 소리로 구현해서 세상 밖에 있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다른 분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호랑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호랑님도 혹시 준비한 멘트가 답변이 있으실까요?
3: 아, 저도 인사합니다.
1: 아,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거 누구에나 그 욕구가 있잖아요.
2: 네.
1: 근데 그걸 실현시킬 방법이 쉽지 않잖아. 근데 오디오 드라마는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 생활에 불만족하시나요?
2: 아,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다음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원래 월하랑님이랑 호랑님 생각하시는 달의 조각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 혹시 알 수 있는 게.
2: 네, 요거는 호랑님이 좀 더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의 매력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다양한 다른 감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감정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출연진분들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집중력이 상승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소와 행동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저희 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청각, 상상력,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거. 네,
1: 저는 저기 호랑님이 말씀하신 청각 자극한다는 거 공감해요. 왜 공감하냐면 저도 ASMR을 두 편 했잖아요. 전 공동체 라디오 와가지고.
0: 진짜요?
1: 과자 먹방 ASMR.
0: 언제들 뭐라고 검색하면
1: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에 사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골라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먹방. 뭐 과자 알아맞히기. 그걸 두 편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각이 주는 그 상상 그거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호랑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달의 조각 저도 최근까지 나온 에피소드 그 세 편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에피소드가.
2: 네.
0: 그것까지 듣고 왔는데 청각이 목소리가 너무 그 간드러지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1: 맞아요.
0: 네, 그게 정말 청각적 자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네.
1: 네. 자, 그러면 달의 조각 방송의 매력 포인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신청해 주신 곡으로 듣나요? 어떻게 하나 사원님.
0: 네, 현장 신청곡 한번 네.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신데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주의 네, 캐릭터 수달과 함께, 수달군과 함께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네, 올여름 신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excitable and cool. Only here this summer.

0: 네, 음악 듣고 왔네요.
1: 자, 어때 엽서 사연 갑니까? 아니면 두 번째 순서?
0: 저희가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들어와서 네. 한번 여기 목소리 좋으신 두 분 오신 김에 사연과 신청곡 한 번씩 또 노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랑님?
2: 네. 저희는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 5동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5번 부스 알록달록 생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칠놀이 도안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와주세요 라고 써주셨고요. 신청곡은 K-윌의 말해 뭐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1: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저기 계시네요. 저기 부스 손 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사연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오는 재미보라 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935 파이팅 해주셨고요. 신청곡으로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해주셨네요.

0: 네, 두 번째 현장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희노애락 두 번째 순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1: 네.
0: 여러분은 시민 제작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방송에서 말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주제 정하기, 대본 쓰기, 녹음, 편집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달의 조각팀 월하랑님, 호랑님의 방송 준비 과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코너 들어왔습니다. 특히 달의 조각은 오디오 드라마니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달마다 이야기도 직접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게 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의 조각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정말 저희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인지 호랑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우선 월하랑님이 대본을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그 뒤에 둘이 같이 읽고 좀 첨삭을 한 뒤에 최종 대본 완성본이 만들어지고요. 그 대본을 출연진 분들과 함께 이제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고, 녹음이 끝나면 장면에 맞는 효과음들 그리고 음악을 넣어서 장면을 소리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요게 다 끝나면 이제 수록곡이랑 멘트를 월하랑님이 해주시고, 녹음한 다음에 편집이 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녹음물이 나오면 다시 이제 둘이 듣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최종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면은 이게 저희는 지금 하는 방송도 그렇지만 보통 저희 오디오 드라마가 아닌 일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0: 한 번에 녹음 가구나.
1: 한 번에 녹음 가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간도 한 번에가 아니라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작업을 여러 차례 보정 작업 막 하실 것 같은데.
1: 그 기간은 그럼 한 편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3: 보통 이제 다양한 분들의 스케줄을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한 달 정도.
1: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만나 뵙는 분들은 하랑님, 호랑님만 만나지만 이게 실제 참여하신 분들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0: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저기 음향 효과 어떻게 준비하세요? 또 팀이 있으신 거예요?
3: 음향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소리에 대한 걸 제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거나
0: 네네.
3: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0: 소리 담당은 호랑님의 중심이 돼서
3: 네,
0: 하고 맞습니다.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 직업이 성우는 아니시잖아요.
2: 네, 그렇죠.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빨리 말해주세요. 성우야 아니야.
1: 듣다 보면 성우 같아.
0: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신 거죠? 본업이 성우는 아니신 거죠?
2: 그 메인은 아닙니다.
0: 네, 메인은 아니시고.
2: 네.
0: 연습 과정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2: 따로 교육을 예전에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보기도 해서 네,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0: 와. 호랑님도?
1: 그렇구나.
3: 네, 그렇습니다.
0: 겸사겸사해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1: 그건 엄청난 것 같아.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렇구나.
0: 신비로운 분들이야.
1: 그러니까 이게
2: 감사합니다.
1: 그냥 약간 그 시민 제작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들었어요.
0: 사자 아니야? 뭐 이런 느낌.
1: 그 업자다. 이분들은 업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을 듣다
0: 말입니다.
1: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의 조각이 오디오 드라마를 듣다 보면은 이제 청각 적인 요소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소리나 이런 효과음, 음향 같은 것들로 상황과 감정이 좀 전달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3: 그쵸.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열심히 써준 작가님, 우리 월하랑님의 의도에 맞게 특히 출연진분들의 연기적인 요소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효과음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간에 들어가는 백색 소음들, 그리고 사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장면을 극대화하는 음악들,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호랑님이 이제 음향 쪽 하시고 대본 같은 거

0: 또 저는 두분 이상의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잖아. 정말 대단하다.
1: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 방송을
0: 그렇게
1: 하시거든요.
0: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 목소리를 호랑님이 하신 건줄 몰랐어요.
0: 저는 저기 월랑님이 남자 목소리인가라고 생각했었어.
1: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이렇게 성별도 바꿔서 표현을 할수 있구나. 진짜 직업 성우분들은 그렇게 하시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참 대단한 분들과 방송하고 있는 희노애락.
1: 네. 아, 이 방송은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또 신비한 그런 또 매력이 있는
0: 그러니까
1: 방송인
0: 너무
1: 것
0: 잘
1: 같아요.
0: 기획한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같아. 함께하는
1: 네네.
0: 분들께 섭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능력치가 대단함을 느낀다니까요.
1: 네. 그리고 또이 방송 진행하려면 또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 맞아.
1: 청취하면서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우리 전주 FM에 이렇게 다양한 방송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기가 좀 서운하니까 그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두분 지금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떠신지 현장 리포트 한번 이 분위기 한번 전해 주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1: 아니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이렇게 시민분들이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활기차고, 또 전주의 어떤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저도 노선광장 오가면서 마냥 보고만 지나갔지, 이렇게 방송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러니까요. 저는 전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광장 자체를 지금 처음
0: 익산
1: 와봤는데,
0: 시민이잖아요.
1: 네, 익산 시민이거든요,
0: 익산
1: 저는.
0: 시민.
1: 너무 광장이 잘돼 있네요. 시민분들 좋아하시고
0: 익산에는 이런 광장 있습니까?
1: 없었는데요.
0: 네.
1: 신청사가 생겼어요, 최근에.
0: 아, 익산시청?
1: 네,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신청사가 새로 건설이 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시민분들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해가지고
0: 네네.
1: 우리가 한번 익산으로도 한번 파견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0: 좋죠. 그 천만송이 국화축제라고 익산에서 매년 하는 큰 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다은님이 메인으로 방송 부스 차려놓고
1: 네네, 맞아요.
0: 시민분들 그 사연과 신청곡 중심으로 몇날 며칠 하시거든요.
1: 10일 동안 함께하고
0: 10일
1: 있습니다.
0: 동안 그때 여기 오라랑님이랑 호랑님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은 경험.
1: 오시면은 진짜 목소리에 녹죠.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코너 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신청곡도 있었거든요.
0: 네.
1: 네, 하랑님과 호랑님의 신청곡도 각각 짧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네, 하랑님 신청해주신 에스파의 Living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네. 브릿지 멘트를 또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답니다.
1: 네.
0: 네.
2: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3: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0: 됐어. 이제 이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우리 희로애락 방송할 때마다 좋았어.
1: 날로 먹기.
0: 네, 아주 좋았어. 네. 네, 두 분의 멘트. 아,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브릿지 멘트 잘 듣고 왔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잠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소개해 볼까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FM 93.5MHz 통해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국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올해 상반기 마이크 온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 모집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죠?
1: 모집은 6월 14일 일요일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 방송하는 날이 6월 13일 토요일.
0: 네.
1: 내일까지네? 네,
0: 딱 좋아요. 딱 좋아요.
1: 하루 남았습니다.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전주 FM에서 방송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제작자 양성 기초교육입니다.
0: 네, 이 교육 참 좋거든요. 네, 꼭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직접 방송 기획해보고 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방송 제작과 진행 힘들 때가 있어요. 요요요요요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시간을 지켜 방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제는 무엇으로 하지? 출연자 섭외는 또 어떻게 하지? 등등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은데요. 출연하신 두 분은 제작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이 다 좋아서 시작한 방송은 맞는데 매달 꾸준히 방송을 제작을 하려면 또 힘든 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3: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쓰면서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혹은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글 쓰는 것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쓰고 캐릭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캐릭터가 자기 성격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맥락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연기를 같이 출연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캐릭터 연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호랑님이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2: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라랑님이 그려주신 캐릭터들의 연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리로 전달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생동감 있게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때쯤에 저희 둘이 아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눠요. 그래서 네. 볼륨에 대한 이제 소리가 다 일정한지 하여튼 소리들이 매끄러운지 이런 거를 논할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들어가는 소리가 뭐 효과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백색 소음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볼륨 조절 이런 것도 아 진짜 신경이 쓰이시겠다.
1: 그 대본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 잡는 것도 상상력의 세계잖아요.
3: 네.
1: 그러면 님은 그런 상상력에 대한 자극,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잖아.
3: 네.
1: 그런 걸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3: 일상에서 작은 거를 한 번씩 체험을 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요렇게 해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해서 히들어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악을 평소에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달마다 글을 어떻게 쓸지 진짜 그런 게 정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3: 그렇죠.
1: 들리는 소문에는 저기 월하랑님이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 불만을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실현시켜가기 위해서 직접 대본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 어떻습니까?
3: 그게 약간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럼요. 사람인데. 네, 그럼요. 사람 일인데. 네.
3: 평행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면 어쩌면 MBTI가 N이라면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상상의 나래 라떼 맛집에 갔다가 그런 상상이 펼쳐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3: 저 N.
0: 아, MBTI N이세요? 딱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참 달의 조각 방송까지 더해지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채로움이 한층 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달의 조각팀이 계획하고 있는 방송이 더 궁금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3: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1화에서 3화까지는 대학생들의 설렘, 풋풋함과 진로 이야기를 담았고 지금 6월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그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회사 생활과 로맨스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말고도 이제 추리나 혹은 미스터리나 이런 판타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리로 한번 전달을 해볼 수 있을지 도전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잘생기고 예쁘고 또 개성이고 되게 다채로운 목소리들을 많이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저희를 캐스팅해서 좀 훈련시켜 주세요. 호랑님, 호랑님.
3: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0: 진짜요?
3: 네, 제작자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또 이렇게 출연진의 한 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들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0: 어린이 역할을 해볼게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이렇게
1: 잘하실 거예요. 완전 어린이로 보였어. 완전 어린이로 보였어.
0: 한번 캐스팅 해주시면 저는 두 분 그 처음 에피소드 설레는 로맨스 쪽을 듣고 왔는데 약간 귀로 듣는 연애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연애의 참견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귀로만 들어도 그게 약간 그려져서 귀로 듣는 연애의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네.
0: 좋았었어요.
1: 그리고 그 시민 제작자분들이 공동체 라디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송을 해야 하지 좀 이렇게 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좀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씩 픽해가지고 달의 조각팀에서 함께 좀 해보시면 그분들 경험 쌓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0: 육성
1: 좋은 길라잡이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방송 보면서 그러면은 아까 근데 계속 그 호랑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호랑님도 이제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이제 의견 합치를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건가요?
2: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평상시에 어떤 극을 좀 장르를 좋아하세요? 뭐 스릴러면 스릴러 약간 이런 것들. 왠지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걸 앞으로
1: 개인적으로
0: 우리가
1: 좋아하는
0: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스릴러. 승감 넘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고요. 로맨스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로맨스였나 보다.
2: 그렇죠.
3: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화랑님은 어떤
3: 저 같은 경우도 로맨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퓨전 판타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9시에 갑자기 퓨전 판타지.
0: 그러실 것 같아요.
1: 퓨전 판타지.
3: 네.
1: 퓨전 판타지 소설도 좀 보세요?
3: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장르들 많잖아요.
1: 네.
3: 갑자기 어디 이 세계로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업이 딱 바뀌어가지고.
0: 눈떠보니 내가 조선에서 장금이라니? 이렇게 약간 이런
3: 그렇죠.
0: 거.
3: 네.
1: 혹시 이제 모르셔도 괜찮은 상관없는데 혹시 조혜은 작가라고 아세요? 판타지 소설
0: 얘기해주세요.
1: 칵테일 앤 러브.
0: 좀비? 칵테일
1: 조혜은
0: 러브 좀비.
1: 작가가 판타지 소설 쪽에 좀 젊은 작가로 잘하고 있는. 저도 판타지 소설 좋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근데 판타지 뭐 장르야 뭐 다양하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 이런 것도 다 판타지 로맨스타 눈을 떴더니 조선의 악녀가 예, 현대 한국에서 그렇죠. 일어나서 예, 눈을 떠서 약간 그런 거니까
1: 네.
0: 갑자기 또 그거를 시공간이 이동하는 효과음은 어떻게 써야지 갑자기 저도 예, 갑자기 고민이 되는
3: 그거 이제 호랑님이 이제 머리로 쥐어 짜서 어떻게 하지?
0: 네,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큰 버팀목이죠. 네,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라는 또 새로운 방송을 제작하시는 두 분이어서 제가 물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두 분 이제 여기 이런 자리에 또 마침 오셨잖아요. 특별히 또 오늘 노선광장에도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자유자재로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은 현재 워커홀릭 상사 강희수와 매사 열심인 대리 김선호의 연상연하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가 방송 중인데요. 설렘은 가득하고 두근거림이 듬뿍한 내용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특히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색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이 대본 뒤에 있는 그런 사연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은 이 재미있는 비밀들을 듣고 같이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전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었는데 등장인물이 늘어가면서 뭔가 또 이렇게 뒤로 펼쳐지는 또 재미가 있지 네네. 않나 또 그런 게 생각이 추측이 드네요.
3: 네,
0: 네 아유 두 분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6월에 펼쳐지는 새로운 에피소드는 못 들었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월하랑 님 호랑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한 공동 진행자 가장 인기 많은 DJ님 지훈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예, 이제 완벽히 마스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고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가 있답니다.
1: 자, 그럼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해볼까요?
0: 네.
1: 하나, 둘, 셋. 오늘도 재밌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책하기 좋아지는 계절이 되면 보호자들이 꼭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드기입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 진드기 감염병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위험한 질병, 바베시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아직 뭐 휴가 얘기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 얘기하면 좀 설레잖아요.
1: 그렇죠.
0: 여름 휴가 미리 좀 설레볼까요? 어떠세요? 준비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즐겁게 다녀오려고 네. 아들과 함께 즐겁게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0: 원장님께서도 그 반려 인구 중에 한 분이시죠?
1: 저는 강아지를 최근까지 키웠다가 네. 최근에
0: 그러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1: 저는 사실은 네. 저가 힘든 것보다 사실은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네, 네. 뭐 아들 좀 케어하느라 네. 저는 뭐
0: 오히려 네. 아이 그렇죠. 돌보느라
1: 아들 챙기느라 네. 저는 뭐 그게 힘든다는 것보다는 네. 안 힘들다기보다는 아들 챙기는데 더
0: 그렇죠. 아이가 너무 슬퍼하는 걸 보이니까 네. 이제 나는 조금 더 좀 잘 그렇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아 정말 언제 이것도 한번 깊게 이 펫로스 증후군 네네. 얘기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자 우리 원장님 모시고 오늘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보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진드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1: 네네.
0: 뭐 떼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바베시아라는 이름은 참 낯설게 들리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바베시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단세포 진핵 생물이거든요. 예. 나는 이게 원충에 속해요.
0: 네.
1: 원충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사실은 네네.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바베시아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0: 네.
1: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돼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베시아는 이제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원충이다. 원충성 질환이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되시고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제 원충이 바베시아가 강아지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적혈구 안으로 침입을 하게 돼요.
0: 예.
1: 그래서 적혈구를 손상을 시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저희 몸 안에서 이제 적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산소 운반이 가장 주된
0: 네,
1: 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사실은 저희 몸 안에서 모든 세포들이 산소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하는데
0: 네.
1: 일단 바베시아가 몸 안으로 침투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 안으로 들어와서 적혈구를 손상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가 축 처지고 밥을 안 먹고 열이
0: 네.
1: 일단 납니다.
0: 그리고 열이 나요?
1: 열도 나고 잇몸이 좀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에 무서운 거는 이제 적혈구가 계속 깨져나가게 되면서 적혈구가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혈전이 생기고
0: 네네.
1: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바베시아라는 원충에서 따서 그대로 질병 이름이 된 거네요.
1: 바베시아가 이제 원충 예, 일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사람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베시아 감염보다는 사실 말라리아.
0: 말라리아.
1: 말라리아도 이제 같은 원충 질환인데요.
0: 네, 네.
1: 이제 원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말라리아 이야기를 꺼내면 사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충성 질환인데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0: 그렇죠.
1: 유행하는
0: 네.
1: 질환이에요. 근데 아직 말라리아도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단일 질환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정도 사망 인구가 많은 질환인데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을 해요.
0: 말라리아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라리아가 치료약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약이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가 아직도 우리가 사람에서도 말라리아가 정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가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실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인구들이 사망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바베시아도 같은 원충에 속하다 보니까 아직 예방약 또 없고 네. 정확한 백신약도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라고
0: 참 힘든 질환이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심장 사상충은 모기가 매개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바베시아는 진드기가 매개체인데
1: 그럼 맞습니다.
0: 모든 진드기가 다 바베시아가 되는 그건 아니겠죠, 설마?
1: 똑같습니다. 그 네. 심장 사상충이랑 비슷하게 네. 바베시아에 감염된 강아지를 문 진드기가 네,
0: 똑같군요.
1: 또 강아지를 물었을 때
0: 감염 경로는 똑같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감염 매개체가 모기냐 진드기냐에 네.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기는 한데요. 어쨌든 감염된 바베시아에 감염된 강아지를 문 진드기가 내 강아지를 물었을 때 감염이 네. 되는 원충성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뭐 적혈구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고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까 겁이 나긴 하는데 오늘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진드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다 보니까 뭐 진드기가 좀 많이 있는 네. 지역에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풀밭을 좀 산책을 많이 하는 경우에 좀 감염 위험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좀 굉장히
0: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1: 제주도에 다녀온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진드기에 물려서 네.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강아지와 같이 제주도 놀러 갔다 와서 감염이 된 케이스가 많은데
0: 네네.
1: 그렇다고 뭐 제가 제주도를 놀러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0: 네네.
1: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시는 수의사분들 통해서 봤을 때 제주도 지역에서는 뭐 이런 육지보다 좀 바베시아 감염률이 상당히 좀 높은 네네.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도심 공원 산책도 정말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공원 가보면 그 반려견들이 잔디밭에서 뛰는 거 보면 그렇게 제가 막 행복해져요. 그거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근데 이제 보호자들도 얼마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건 진드기에 물리면 바로 바베시아에 감염 되는 건 아닐 거고 아까 말한 그 감염 경로를 통해서만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린 후에 잠복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까 심장 사상충도 유충 단계, 자충, 성충 설명해 주셨듯이
1: 사실은 뭐 잠복기의 개념보다 예.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심장 사상충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심장 사상충은 이렇게 예방약을 꾸준히 뿌리면서 100% 예방이 네, 네.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베시아 걸린 강아지를 진드기가 물고
0: 네.
1: 그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를 물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빨면서
0: 예.
1: 병원체가 전달이 되는 경우에 감염이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0: 네,
1: 되는 건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빨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드기에 붙기만 했다라고 해서 감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일정 시간 빨면서 거기서 이제 병원체 전달이 좀 일어나요.
0: 그때 감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1: 그때 감염이 일어나야 돼서 네. 사실은 뭐 피를 빨기 전에 진드기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0: 네.
1: 아니면은 뭐 피를 빠는 도중이더라도 병원체 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감염이 안 되는
0: 그렇군요.
1: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0: 예.
1: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기전들이 완벽하게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네, 좀 네,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원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라리아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로 말라리아 치료제들이 좀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0: 초기에 그런 게 초기. 있었죠. 약이 네. 완전히 나오기 전에.
1: 네, 뭐 크로로킨이나 뭐 하이드로크로로킨을 네. 네.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0: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죠.
1: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피라맥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말라리아 네. 약으로 개발된 약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한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치료약도 약이지만 완벽하게 완치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내성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말라리아 사람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도 그렇고 강아지에서 바베시아 치료제도 있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부작용도 너무 심하고 네. 내성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치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지금 바베시아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세대약, 2세대약, 3세대약까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는 3세대약 가장 최근에 나온 뭐 이미졸이라고 하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사실은 치료를 완치가 되는 경우보다 사실은 중간에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보호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0: 그 정도입니까?
1: 그래서 급성 바베시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근데 대부분 뭐 바베시아 깁손이라고 하는 뭐 암형에서 가장 뭐 감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감염이 됐을 때 열이 나면서 적혈구 손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피가 특히 적혈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수혈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베시아 원충이 감염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적혈구를 깨트려요. 손상을 네네. 시키는 건데 그래서 수혈을 해요.
0: 예.
1: 피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생명이 지장이 네. 되니까 수혈을 해요. 그러면 바베시아가 그 수혈을 받은 피의 적혈구를 다시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치료는 계속 해야 되면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치료제가 안 나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수혈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또 그 수혈한 피도의 적혈구까지 다 깨져요.
0: 네.
1: 그렇게 되면 2차 수혈, 3차 수혈, 아유. 4차 수혈 해서 뭐 길게는 10차, 12차 수혈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그 치료 과정을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어 하시겠네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0: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어요.
1: 그렇게 초반에 수혈을 하면서 일단은 뭐 바베시아가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를
0: 네.
1: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수혈을 네. 하면서 버티는 기간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치료 기간이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단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발이 굉장히 네, 쉽게 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체크를 하면서
0: 네.
1: 재발됐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증상을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무기력하고 식욕 감소, 뭐 열이 나고 또 이제 백혈구 수치가 나빠지니까 잇몸이 좀 창백해지고. 근데 열이 나는 걸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부분 알잖아요.
1: 네.
0: 아, 내 네, 정말 네. 머리가 뜨겁구나, 이마가 뜨겁구나 이걸 아는데 강아지들은 열 나는 거를 저는 잘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 바베시아에 감염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대보면 열이 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0: 그 정도로 뜨거워져요?
1: 뜨거워집니다.
0: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고열이 되는군요.
1: 굉장히 고열이
0: 그냥
1: 되고
0: 미열이 아니라
1: 네, 맞습니다.
0: 고열로 가는군요.
1: 네, 그렇게 되고 보통 저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적혈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0: 네.
1: 잇몸이 많이 창백해져요. 그래서 잇몸을 보셨을 때 잇몸이 뭐 창백하고 하얗다라고
0: 네.
1: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빈혈이 있구나를 금방
0: 네.
1: 눈치를 채셔야 되고
0: 네.
1: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재발이 쉽다고 했는데 보통 제가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빈혈 여부로 가장 쉽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잇몸을 한 번씩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잇몸을 누르면 누른 시점에 하얗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잇몸 이렇게 손가락을 떼면 바로 3초 안에 원래 잇몸 색깔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원래 잇몸 색깔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얗게 된다라고 하면 빈혈이 있다라는 네. 신호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바브에시아에 감염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적혈구가 깨지면 소변색이 변하게 되는
0: 어떻게
1: 경우가
0: 많아요. 변해요?
1: 보통 노란색이나 갈색, 뭐 콜라색처럼 변하는
0: 그 정도로 갈색으로 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적혈구가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노란색 오줌 소변 색깔이 노란색을 넘어서 갈색, 콜라색까지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 적혈구가 좀 문제가 있나라고 네. 의심을 한번 해보셔도
0: 그렇군요.
1: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잇몸의 어떤 색깔, 탄력성 그리고 소변색 변화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통 이제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면 급성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라는 거를 알아채서 병원에 데려오는 기간보다 사실은 병원에서 우리 바베시아가 의심이 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를 확진을 내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점도 많이 있어요.
0: 그렇군요.
1: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아까는 심장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을 말씀드렸을 때
0: 네.
1: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아서 저희가 병원에서 키트 검사를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우리 아이가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 나올 수 있는데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에서 간단하게 확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0: 키트도 없고요.
1: 키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를 뽑아서 실험실로 PCR 검사 의뢰를 보내야
0: 네.
1: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뭐 짧아도 5일에서 뭐 길면은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 우리 아이가 100% 바베시아다라는 걸 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 단계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베시아가 감염이 되면 적혈구가 손상이 일어나기
0: 네.
1: 때문에 일단 빠르게 수혈을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바베시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확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바베시아 치료에 본격적으로
0: 네.
1: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혈했던 피도 또 적혈구가 깨지고 이런
0: 네.
1: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면 보호자분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 이후의 치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0: 네.
1: 생각을 합니다.
0: 아, 이런 또 특성이 있군요. 바베시아는. 네. 근데 이 진드기라는 게 눈에 띄게 크면 금방 발견할 텐데 잘 안 보이는 곳 그리고 유난히 작게 그 아주 작은 그 진드기들이 문단 말이죠. 교묘한 곳을 문단 말이죠.
1: 네네.
0: 그 이렇게 눈썹 라인 있는 새카만 그곳이랄지
1: 네네.
0: 뭐 귀 뒤랄지 뭐 겨드랑이 사이 뭐 발바닥 사이 이렇게 교묘한 곳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을 공격하다 보니까 더 보호자들이 찾아내기 힘들어요.
1: 사실은 진드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붙게 되면 이제 피를 빨아먹기 전이라고
0: 네.
1: 하면 저희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0: 네,
1: 많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원래 이제 진드기 감염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털을 다 밀어서
0: 네.
1: 진드기가 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을
0: 네.
1: 하고 그걸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0: 네.
1: 사실은 진드기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밭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좀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0: 네.
1: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마저도 이제 진드기 안 물리는 환경을
0: 네.
1: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이제 외부 기생충이나 아니면 그렇게 풀밭에 갈 때는 이렇게 기피제 같은 거
0: 네,
1: 좀 목에
0: 네.
1: 걸고 활동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지
0: 네.
1: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 기피제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뿌리는 것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고 막 그런데 효과는 다 같은가요?
1: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0: 네.
1: 하지만 뭐 크게 뭐 예.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효과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뿌리는 거,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뭐 PCR 검 일단은 빈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R 검사 더 이제 정밀하게 검사하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너무 완치라는 게 없을 정도로 치료가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작업들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3세대 약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1: 아,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벌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0: 네.
1: 제 생각에는 이미 치료약이 나왔을 수도
0: 것이다.
1: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말라리아가 감염되는 지역 자체, 원충
0: 네.
1: 자체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원충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사실 그 빌 게이츠 아시죠?
0: 네네네.
1: 빌 게이츠 재단에서 사실
0: 네.
1: 빌 게이츠가 이런 이제 아프리카 감염성 퇴치 재단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재단에서 사실은 빌 게이츠 개인 재단 돈으로 사실은 말라리아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0: 네.
1: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치료 제 개발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0: 네.
1: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0: 네.
1: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훌륭하신 그 빌 게이츠 분께서
0: 네.
1: 개발에 열심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좀 더 좋은 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0: 네.
1: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졸이라고 하는 약이 사실은 이제 말라리아 말고 이제 바베시아 약으로
0: 네.
1: 나와서 지금 3세대 약으로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나름 대형 제약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치료제예요.
0: 네.
1: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강아지 바베시아 치료제의 표준 치료제로 좀 선정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약
0: 그렇습니까?
1: 자체가. 그래서 지금 1세대나 2세대 약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가 있긴 한데
0: 네.
1: 3세대 약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0: 네.
1: 그럼 1세대나 2세대 약을 쓰면 좋지 않나라고 하는데 1세대 약이나 2세대 약으로 나온 약들이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이 강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약이나 2세대 약을 맞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호자분께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뇌신경계 질환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 고지를 꼭 하고 주사를 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독하고 부작용이 심한 약이다 보니까 1세대나 2세대 약을 주사하는 데 있어서 수의사인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근데
0: 네.
1: 치료약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어쨌든 너무
0: 그러니까요.
1: 사망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좀 저희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0: 네.
1: 좀 3세대 약이라도 좀 정식적으로
0: 네.
1: 좀 수입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0: 이게 허가가 나야 이게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허가가 나야 되는데
0: 네.
1: 이게 어떤 이게 자꾸 제가 네. 자꾸 이런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
0: 같아요. 아니 근데 분명히 필요한 얘기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이제 약들이 사실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약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식약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정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임상 시험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30억이 들어간다라고
0: 네.
1: 하면 내가 결국에 이 30억을 투자를 해서 임상 실험을 통과를 해서 이 약을 정식 수입을 했을 때 이 약을 판매했을 때 30억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올려야 이 약을
0: 그렇겠죠.
1: 정식적으로 수입을
0: 회사
1: 할 텐데
0: 입장에서는요.
1: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약 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데
0: 네.
1: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0: 네.
1: 약을 좀 구해 오셔라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 답답함.
1: 네.
0: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또 참 많으시겠네요.
1: 아, 네네.
0: 그러면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의사 단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건의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러시나요?
1: 저희가 건의를 하고 목소리는 언제든 내고
0: 네.
1: 있기는 한데 그거와 별개로 회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게 조금
0: 여러 가지 네. 이해관계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참
1: 네.
0: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환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1: 네, 맞습니다.
0: 현장에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시겠네요. 진드기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처럼 이 진드기가 사람도 물어서 같이 또 감염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1: 진드기 매개로 사실은 네. 질환들이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임병도 있고 네. 뭐 아나플라시아도 있고 요즘에 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경이 SFTS라고 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네. 요즘에 사람에서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좀 위독한 경우 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0: 연세 많으신 분들
1: 뭐 좀 많이 네. 있는데 어쨌든 진드기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진드기가 많이 있는 숲풀이나 이런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0: 합니다. 강아지가 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이게 반려견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산책 후에 작은 변화라도 잘 살피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피제랄지, 목걸이랄지 이런 걸로,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리고 산책 후에 좀 꼼꼼히 잘 살피는 것, 이렇게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바베시아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뭐가 있을까요?
1: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심장사상충도 심장사상충 예방약만 잘 뿌리면 감염이 안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바베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100% 예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부기생충약을 뿌렸을 때 진드기가 강아지 몸에 붙었을 때 대부분 바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0: 힘을 못 쓰고
1: 그렇죠.
0: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1: 굉장히 예. 병원체가 감염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네, 경우가 네.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기생충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보다 더 기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2, 3월부터 시작을 해서
0: 네.
1: 뭐 한 9월, 10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외부기생충약은 또 매달 할 필요도 없이 뭐 3개월에 한 번 해도 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0: 그것도 먹거나 뭐 바르거나 이렇게
1: 먹는 것도 나오고 네. 바르는 것도 나오고요. 네. 먹는 거는 심지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만 먹어도 되는 약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먹여주시면
0: 네.
1: 충분히 예방을 한 100%는 아니지만
0: 네.
1: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생충 가급적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너무 걱정하기보다 그렇게 외부 기생충 약을 꾸준히 먹이고 발라주고 해서 예방하는 게 더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오늘도 이 바베시아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올림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반려견과 건강하게 산책하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방과 관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제가 늘 끝나는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페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62회 1부 이야기 있는 마을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욱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은솔입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맨 먼저 이번에 4선 고지에 오르신 전주시의회 최준만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4선 고지를 오르셨는데 최 의원님은 우리 사학동 평화동 이 동네의 토박이시던가요?
3: 65년 정도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어디 사학동이에요? 아니면 평화?
3: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사학동인데 98년도에 거기가 평화동이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서사학동으로 행정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2: 아, 저 몰랐어요, 그건.
3: 아, 그렇습니까?
2: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의원님.
3: 네, 그렇죠. 그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2: 네. 어릴 적부터 살아오셨으니까 다 네, 모든 걸 다.
3: 5살 때부터 한 번도 이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학산 치유회수 사업 그 학산에서 호원지기를 유년 시절에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저도 남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후배네요.
3: 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을 모시고 마음속 깊이 네,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구나. 네.
3: 남초등뿐만이 아니고 일성아파트 자리에 전에 완산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삼천동에 이사하기 전에. 그래서 완산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의 학교면 학교. 거주면 거주, 놀이터면 놀이터까지 우리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2: 아, 구석구석 남다르겠네요. 예.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 고지에 오르신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때 공보물을 보니까 평생 입은 은혜 마지막 땀방울까지 쏟아 감겠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3: 예, 제가 12년 동안 전문용어로 풍찬 노숙이라고 하죠. 도의원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낙천을 했고 낙선을 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는 저하고 제가 부족해서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윤덕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시의원을 한번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응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과분했던 12년 만에 다시 전주시의회에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근데 저는 12년을 쉬었고 제가 3선밖에 안 되는데 4선이 6분이 계셨지만 제가 예결위원장을 전반기에 꼭 하고 싶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남북권에 평화동 서학동에 큰 예산을 확보하는데